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강, 노랑, 파랑, 자연의 조화로움이 향기로 되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참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 속에서 사랑을, 꿈을, 희망을 피워가는데요. 우리는 산 너머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을 돌아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영주 씨가 부른 노래 내 고향 강천마을을 보내드립니다.

방실방실 웃는 하얀 백도라지 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요. 열렬한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뜨거운 열정은 심신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요? 하남성 정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진영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제야 마음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강진영 씨가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노래 오얏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한들한들 춤추는 하얀 나비는 꽃과 환상적으로 어울려 자연을 수놓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춤추는 하얀 나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우리네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청년 왕청진이 살고 있는 최한성 아버님은 아내와 부부로 맺은 지 이젠 50년이 된답니다. 그간 잦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들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곁에서 잘 따라준 아내가 고맙다면서 재미나는 소품 답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이쪽까지 하라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하라면 저쪽까지 가고 사우나 사우나 미우나가 오나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가시나 오시나 사우나 가시나
2: 영나
1: 엄뜨락에 갇혀놓고 산다.
2: 무슨 이상의 비염 이제 뜨거리 멀었다.
1: 어째 왔니?
3: 야, 오늘 동창만회를 한다는데야 난 책임지고 너를 안 내라 새끼니.
1: 뭐라니 동창만회 한다고?
3: 어머 어디를 갔댔니?
1: 오, 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서트라니 보게? 이 봐라.
3: 집에서 하는 싸움 너무 쓰.
1: 야 정말 야 미안하다 빨리 가자. 이게 엄청 메시야.
3: 그런데 내 못 가겠다.
1: 어째? 저 우리 남편 이제야 밤만 되면 나를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2: 어째?
1: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릇이니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여꼬지 왔다는 못 나간단 말이다.
2: 야! 지워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창만이 내 가겠니? 아이 가겠니?
3: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2: 니 정말 가지? 응?
3: 글쎄
2: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 딱딱 들어오니?
1: 어? 12시 전엔 딱딱 들어온다?
2: 뭐? 12시?
1: 야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간다고 한단 말이야?
2: 살렵다.
1: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이 이랜다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2: 야, 간다. 정말 가지?
1: 응.
2: 그럼 난 간다.
1: 야, 미호가. 니 어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레래?
2: 너네 남편 얼리라고?
3: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떠나나 뭐
1: 어찌 갑자기 전화 받고?
3: 예? 아, 예.
1: 예, 싸웠습니다, 예.
3: 예?
1: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3: 야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1: 아이저 오늘 이렇게 마당이라 놀 데 없을까? 예? 지금 오는 길이라고? 아 예!
3: 야
1: 지금 집으로 온다고 이거 어떻게 하니?
2: 그래 우리 여기서 내 당황하자.
1: 아이 된다 그렇게 가면 아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2: 야 이 집에 정말 가게?
3: 정말 못 가겠다.
2: 그럼 난 정말 간다.
1: 야 저 미호가 아니 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3: 너네 남편 길에다 니한테 팔아 멋지게 응?
1: 야 무슨 소리하니 지금 남이 속다 죽겠다 내 자꾸만 이래. 야 정말 신기질 나게 논다. 야
2: 옳다 옳다.
1: 역시 니 머리 안 하는 좋다. 이거 우리 그 밑에 상승 짓을 기다려.
2: 내보다 전화
1: 기다려.
4: 나와서.
1: 어째 오늘 일이 지기 왔습니까?
4: 사우나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2: 빨리 하시오.
4: 내가 더 싸워서 당신 알아서 하지.
1: 야,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쩌니 그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줘서 예?
4: 남자들 사우나라는 게 진짜 사우나라고 한 줄 알아.
1: 그래, 멋지다니까.
4: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꺾어 저란 말입니다. 빨리 하셔.
4: 당신 나 하.
1: 너무 먼저 이렇게 사시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시고.
4: 이 여자 오늘이 예상하냐.
1: 빨리 부수셔.
4: 어? 자, 그러면 하지. 가자. 자.
1: 예.
4: 괜찮겠다.
1: 자. 아, 그 빠진 입고 들어갑니까?
4: 아, 입술 다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가?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4: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좀 있어야 알지. 자, 됐어.
1: 시원하겠네.
4: 야, 어디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 만을 한답니다.
4: 무스가? 동창 만을?
1: 예.
4: 가지마.
1: 내 갔다 그저 예 도중에
4: 가지 말라는데. 지금 동창 만이라는 게 무슨 게지야?
1: 뭐니까?
4: 빈상적이 가로케요.
1: 빈상적 가로케?
4: 제일 허물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4: 기러기 때문에 지금 동창 만이라는 게 무슨 게 대명사 무슨 게 인자 대상적인 카라오케란 말이야.
1: 장안 내가 저 카페 찍고 가겠어. 내 간다고 했는데.
4: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 마.
1: 아, 내다. 어. 아, 지금 들어앉히고.
4: 공차?
1: 네.
4: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4: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우리 아빠!
4: 그치 좀 찍혀.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바깥까지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회를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이 딱 못 가겠다기 내내 어찌겠습니까? 예? 하하,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회를 잘 오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내 어디?
4: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4: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이다. 우리 동창이다.
4: 예.
1: 영란이 남편이다.
4: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영란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영 잘 맞춰준답니다.
4: 아니, 무슨 말씀.
1: 비빔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신입 팔만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4: 아이고. 자, 내 바지. 바지.
1: 바지. 아, 바지.
4: 그저 가기만 하라 그저 엉뚱한 소리
1: 못한다 이렇다 아무거나 쓴 일 있습니까
4: 아 여보
1: 아제 그러니까
4: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1: 나는 돈까지 준다.
4: 아, 여보!
1: 어찌 그랬어?
4: 저, 밥은?
1: 어, 동창만이 밥이었을까봐 그러니까 이러었습니다. 근심하셔.
4: 아, 여보!
1: 아, 예.
4: 저.
1: 어떻게 그럴까?
4: 저 여성은 어째 자꾸만 다른 애기 맺자란다니 먼저 가라고 해란 말이야
1: 야 미영아 너는 먼저 가란단다 나는 후에 간단다 야 미영아 그 집은 못하는다 그래 미영아 정말 너무 찾았다 야
4: 아 여보
1: 어떻게 그럴까?
4: 그럼 가서 술을 작게 먹고 밥을 많이 먹어요
1: 예! 술 마셔!
4: 아 여보!
1: 어떻게 그랬어?
4: 그럼 동창만에 가서요 올해

0: 장촌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아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있는 교원입니다.
1: 네, 그래요. 장춘시 저선적 중학교 하면 저선적 학생들이 많은가요?
2: 예, 대부분 학생들이 저선적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저선적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제 나름 힘쓰고 있어요.
1: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청하마당 프로에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3: 저선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타향의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철학 씨는 요즘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청년 전교랭진에 계시는 아버지 김국봉 씨와 어머니 최희진 씨에게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국봉 아버님은 현재 완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희진 어머님은 남편의 병시종을 들면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김철학 씨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열심히 일해가고 있답니다. 네, 그럼 김철학 씨의 부모님께서 아들의 효도를 듬뿍 받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별들의 인연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들을 반기는 꽃들의 표정에는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가득합니다. 꽃 한 송이가 그윽한 향을 낼 수 있는가 하면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향은 어울림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모두 일상에 파묻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면 삶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어울림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복선 작가님의 글 웃음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리의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웃음의 힘, 전복산. 소문 만복래라는 속담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 하지만 살면서 얼굴에 늘 웃음을 담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얼굴 표정은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슬플 땐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되고 화날 땐 성난 얼굴을 하게 되며 짜증날 땐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겐 기분과는 상관없이 웃음에 대해 공포를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시절 나는 시골에서 초중까지 마치고 도회지에서 고중 생활을 하게 됐다.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딸을 객지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무척 걱정됐던 엄마는 금방 고중을 졸업한 오빠더러 나에게 사상 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남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가였다. 오빠는 짐짓 어린 행세를 하면서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악센트까지 넣어가며 남학생들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좋아서 웃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웃는 얼굴로 무의식 중에 남학생과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자기를 보고 웃는 줄로 오해하기 쉽다. 상대가 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라면 그 웃음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고 감히 연애 편지를 날릴 용기가 생긴다. 큐피드의 화살이 너 몸에 꽂히는 순간 너는 공부에 집중하기는 다 틀렸고 대학 입학도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해프게 웃지 말라. 공부도 잘해 마음속의 우상이었던 오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수령님 교시였다.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고중에 입학한 나는 첫날부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썼다.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나 교실에 들어설 때면 남학생들과 눈길이 마주칠까 두려워 머리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다녔고 얼굴은 항상 경직돼 있었다. 오죽했으면 입학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반급의 일부 여학생 얼굴조차 익숙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 지도 사상은 고중 졸업 때까지 나를 올감했다. 그 때문에 고중 시절엔 남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인기 없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정치 대장 같은 여자로 각인됐다. 하지만 본디 천성이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 굴레를 홀홀 벗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중 때 너무 참았던 탓일까? 대학 시절엔 늘 웃고 다녀서 웃음이 해픈 여자로 불리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배시시 웃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로 여행사 가이드를 할 때의 일이다.

1992년도에 중한수교를 맺은 후 이듬해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밀려왔다. 료행사 가이드를 하면 돈을 번다는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회사에 석 달간의 휴가를 내고 무작정 북경에 뛰어가서 모 료행사의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고 중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북경에도 처음 발을 들여놓다 보니 북경의 역사나 지리에도 생소한 왕초보였다. 하지만 가이드가 턱없이 부족했던 때라 나 같은 림시 가이드도 성수기엔 필요했다.

0: 한 번은 30여 명의 한국 여행팀을 인솔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려고 공항으로 가게 됐다.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도 모르다 보니 걱정돼 탑승 시간 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 게이트에서 첫 순서로 단체 수속을 밟게 됐는데 창구의 여 직원이 우리 팀의 짐이 너무 많다며 시간이 충족하니 수화물 취급처로 가서 짐을 타군하라는 것이었다. 타군 단어도 모르는 나에게 수화물 취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일이었다. 손님들을 그 자리에 대기시켜놓고 나는 한국 가이드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화물 취급처 위치를 물었다. 그런데 나의 용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인지 공항 직원들의 대답마다 제각각이어서 사초로 헤매며 다니게 됐다. 그렇게 20분가량 방황하다가 수화물 취급처가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너무 멀어서 짐을 타군하기엔 무리임을 알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본 자리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야 비로소 손에 들고 다니던 손님들의 여권을 넣은 봉투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전 가이드 손님들의 여권은요?
1: 어마나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걸 어쩌나?
0: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국 가이드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렀다.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관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아찔했다. 큰 사고를 낸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서 금방 돌아다녔던 곳들을 석회 홀듯이 홀다가 어느 창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여권 봉투를 발견하자 환성을 질렀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던 한국 가이드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가이드 경험도 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얼굴엔 항상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는 나에게 차마 화낼 수 없었다는 한국 가이드의 말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겠네요. 마냥 웃음 짓는 전 가이드 얼굴을 보면 혀끝까지 밀려나온 욕도 되삼키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요? 담복해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아이가 딸린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사귀고 싶다는 속내를 무람없이 털어놓던 그 총각 가이드의 얼굴은 기억이 가물하나 그가 남긴 말만은 아직도 또렷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가이드 경험이 전무한 나였지만 밤마다 웃음으로 난국을 타게 하며 로련한 가이드 못지않게 수입도 짭짤했다. 웃음의 파워는 막강하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본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사연은 이러하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걸머지게 된 사업가가 절망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바닷가로 나가다가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됐다. 그 장애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그 사업가는 발길을 돌리게 됐고 새 출발에 끝내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사경에서 구해줬고 새 출발의 동력이 됐습니다.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한다. 과학적으로 웃음은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웃음 치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례를 가끔 뉴스에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환한 미소로 얼굴을 펴면 그에 따라 구겨졌던 마음도 펴진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이기도 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과도 친절한 웃음으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협 화음의 국면도 기적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백마디 말보다 찰나의 환한 미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부부간의 말다툼도 애교가 찰랑이는 웃음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 있고 남남간엔 쌓였던 원한도 진실된 웃음으로 봄눈 녹듯 녹일 수 있다. 나는 교제에서 이런 신뢰를 많이 경험했다. 혹자는 괴로운데 어떻게 웃음 지울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수양을 갖춘다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웃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도 훨씬 높고 하는 일들도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평소에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권장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키운다면 그 억지 웃음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세상을 열어라. 당신이 걷는 길이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을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녹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가난할 권리라는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10명 정도가 야외 식탁 앞에 모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 리우를 물었다. 그중 한 명이 나서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거라고 했다. 그제야 알게 됐다. 지하가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지하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하물며 거기에 모인 모두가 그렇다니.

네, 거기를 먹고 싶어도 씹을 수가 없어 못 먹는 상황. 정말 기가 막히는 광경입니다. 네, 어디 이뿐인가요? 배가 고파도 삼킬 수 없어 못 먹고, 걷고 싶어도 다리가 불편해서 못 걷고,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끝내 못해내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건강의 핵심은 지하에 있고, 지하의 건강은 현실의 삶에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을 잘 관리해야 지하도 건강해집니다. 네, 지금이라도 꼼꼼한 관리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환님의 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저 언덕에 생화 한 송이 꽂아버리라.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폰을 보니 큐큐창에 뭔가 뜨고 있었다. 뭐지? 허기심에 클릭했더니 그 해의 어느리라는 창에 내가 2년 전에 올린 게시물과 메시지식으로 올린 짧은 글이 뜨고 있었다. 내가 뭘 썼지? 도장의 이미지를 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썼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다. 화룡의 선봉림장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면서 들렸던 곳이었다. 맑은 겨울물이 흐르고 우를창창한 백양나무들이 키다툼을 하고 있는 경치 좋은 곳이었다. 겨울가에는 정다운 들꽃들이 소담하게 피어있었고 겨울너머 목장에는 황소들이 요요히 거닐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찍어뒀다가 QQ에 올리면서 짧은 감수를 적은 것이 분명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래에 1년 전 어둘내가 올린 댓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동안 나는 자신이 이런 게시물을 올린 것도 1년 전 오늘에 댓글을 달아놓은 것도 감감 잊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는 내가 게시물을 올린 그날을 영케도 기억하고 2년 후의 오늘 바로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추억을 되찾게 하고 있었다. 내가 QQ를 사용하고 있는 한 이제 내년의 오늘에도 후년의 오늘에도 여전히 해마다 뜰 것이다. 참으로 현대 컴퓨터 기술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컴퓨터는 지난 일들을 고스란히 재현시키면서 회상하게 한다. 누가 언제 올렸든 일단 사이버상에 오르면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는 이상 사라지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시스템의 설정에 의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그렇지 못하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 기억은 아마 지금보다 희미해지고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 뇌세포가 무한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의 극히 적은 일부분만을 사용할 뿐이고 그렇게 사용하여 저장한 기억들마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언젠가 친구들과 같이 앉아보니 다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거의 대머리로 되어가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고 대부분은 눈가며 얼굴에 세월이 남긴 두름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늦둥이 자식들을 보아 아직 서학교, 중학교생 아이들을 둔 친구들은 조금 나아 보이기는 했다. 말하다 보니 누군가 얼핏 말한 망각이 화제가 돼버렸다.

예, 난 가끔 집문을 잠그고도 가스 레인지를 켜놓고 나오지 않았나, 전기 코드를 꼽아놓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성이 되돌아가서 확인할 때도 있어. 나도 그래. 이제 뭐나 자꾸 깜빡깜빡 잊어먹거든. 좀 전에 말한 것도 감감 잊을 때가 있어.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 지난번에 웃겼잖니. 손에 피를 들고도 쓰던 필이 없다고 집안을 뒤졌으니 우리 어쩌냐?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나이 먹어가면서 잊어버리는 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니니? 말하다 보니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느새 슬프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현실이 돼버렸다.

물론 자주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것 같았다.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드넓은 중화대지를 주름잡으며 중앙집권제의 척 강대한 합중국을 만들어낸 유대한 진시황도 장생불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거대한 릉에 안장됐다. 역대의 많은 제왕, 제후들, 무수한 사람들이 영생이라는 그 꿈을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여지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장생불로는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싶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장생불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그러온 모든 기억들과 소중한 추억들이 오래오래 간직된다면 그것 또한 장생불로보다 더 빛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니 내 삶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기억의 필름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한다는 자체가 과연 인생의 크나큰 축복이 아닐까.

이젠 정말 기억이 점점 말이 아니구나. 누가 오면 줄이고 오전에 소고기를 사다가 졸였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걸 깜빡했구나. 이 기억을 어쩌니? 아,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랑 천천히 두고 잡수세요. 어차피 장조림이라 잘 변하지도 않는걸요. 하지만 엄마는 아닌 듯 싶었다. 너가 온다니 일부러 시장까지 봐서 제일 만만한 소고기 등심을 사서 졸여놓은 건데 이젠 정말 어디 메모지라도 써 붙여야 하는가 보다. 기억력이 날로 못해지니 못내 아쉬워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서글픈 것은 그 생로병사의 진행 속에 우리 뇌세포도 서서히 사멸돼가면서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함께 갖고 가는 것이다. 오래오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예쁜 기억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보면 모든 기억들이 다 아름다울 순 없다. 살다 보면 되살리기에도 끔찍한 경험이나 일들도 우리 삶에는 불협화음으로 가끔 존재한다. 그러니 사람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은 때론 아름답게 때론 아프게 남게 되는 것 같다.

누군가는 기억 상실로 가슴 아픈 기억을 잊으려 하고 누군가는 오래오래 가슴 속에 머릿속에 담아 간직하고자 하기도 한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기억 상실 환자가 잊혀진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도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순간순간이 만들어가는 기억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픈 기억이라고 회피한다면 그 사람의 기억은 완전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기억이든 그 자체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나한테 속한 불가분리의 한 부분인 것은 아닐까. 그러니 설사 우리가 서서히 기억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것은 자연의 섭리인 이상 연연하지 말기로 하는 것이 어떨까?

기억을 고이 간직하는 것, 인위적으로 지우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지워지는 기억들에 미련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망각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내게 차려진 모든 것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서서히 우리 삶의 황혼석으로 걸어가는 것. 기억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놓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향수하는 것. 그 또한 기억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이제는 떠나가는 기억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내 순간순간에 아름다웠던 기억들에 혹은 어쩌면 슬프거나 아팠을 기억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리라. 달고 시고 쓰고 매운 그런 갖가지 기억들이 있어 한 번 가는 우리 생이 더 풍요롭고 완전한 것은 아닐까.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의 저 언덕에 생화 한 송이 꽂아버리라. 싱싱한 내음으로 풋풋하게 다가오는 생화처럼 우리 기억의 순간순간들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도록 떠나가는 기억들을 미련 없이 곱게 바래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는 기억의 저 언덕에 항시 은연한 생화의 향기가 감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화님의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기억의 저 언덕에 생화 한 송이 꽂아버리라.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산책길에 닿는 햇살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반짝일 겁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徐茂公一琢磨，王二哥去恐怕凶多吉少啊！可以肯定，单雄信五个人至今未回，是出了事儿了。我就不能等着了。他跟魏征、魏大爷商议了之后，做出决定，先派出头路援兵，黄天虎、李成龙、小白猿、侯俊基，让黄天虎、李成龙爬进城去之后，赶奔中平大寨。 前去给秦琼、单雄信打接应，没出事更好，出事你们帮忙。派小白猿、侯俊基爬进金鸡岭开关落锁，迎接义军进城。这三个人，在甲柳楼的弟兄当中来说，有特殊的能力，都会高来高去，陆地飞腾。特别是小白猿、侯俊基，那轻功占着一绝。
1: 哥仨领命之后走了，果然在一个背景之处爬到城上，黄天虎、李成龙赶奔中平大寨，救了单雄信，加入战团。那么侯俊基呢？爬上城去之后，顺着马道直接赶奔关城。你说守山这些喽啰兵怎么能是他的对手呢？这侯俊基也损点，一边走一边捡石头，大的不要，小的不要。
0: 全叫他一般棋都像鸭子儿差不多少。他兜了那么一百多块吧，见着喽啰兵之后，远的就用石头投，近的就用刀砍，这才杀散了守关的弟兄，占领了金鸡岭。后来关门大开之后，徐茂公传下第二道令箭，让王伯党、谢英等领兵2000，开进关去，之占领金鸡岭。
1: 同时，徐茂公还传下第三支令箭，让程咬金、尤俊达领兵2000，搜捕瓦岗山的义军。程咬金这个美就甭提了，嘿，这回该着我老程立功的机会来了。要想捞鱼，就捞他大个的。他跟尤俊达正往山里头搜索呢。
0: 没想到迎面正好遇上金钱豹宅让，也该着程咬金露脸，这才要三斧子定瓦岗。安全运전은
2: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노선입니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신호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당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속은 곧 위험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신을 파는 순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졸음운전, 피로운전,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규칙을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안전한 도로를 만듭니다. 당신의 안전운전이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전운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 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지내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 관광 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흥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하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7번째 시간입니다. 수연의 이모는 동생과 외석화의 손을 잡고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어머니와 수연이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으나 애써 그를 위안하였다. 불현듯 이 쇠약한 늙은이는 무슨 생각이 든 듯 이하적게 두 모녀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말했다.
1: 아니, 얘야, 너희 집은 모두 발로가 되고 너도 저번에 맞아 죽을 뻔했다더구나. 나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 아이고, 얘야, 네가 어떻게 감히 애를 데리고 여기 왔냐? 나는 늙었다. 너희들이 와보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거나 또 하면 어떡하냐?
2: 괜찮아, 언니.
0: 어머니와 수연이는 여러 말로 유안해서야 겨우 겁에 질린 늙은이를 진정시켰다. 저녁을 먹을 때 수연이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사촌 오빠와 올케에게 엄숙히 말했다.
3: 우리 도집은 몇 해나 레왕이 없었어요. 저와 어머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부러 이모와 오빠네를 보러 왔어요. 오빠와 올케도 알다시피 우린 발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을 미리 해둬야겠어요. 누구든지 소문을 내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면 그땐 친척이든 상관 않고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1: 얘야, 그런 말은 그만둬라. 얘들은 다 정직하단다. 그저 내 언니가 단정치 못해서 참... 그래도 원래는 똑똑한 애였는데 그만 나쁜 놈들이 꼬임새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 그 애 때문에 나도 가슴이 쓰리구나.
2: 언니, 미리 말해주는 것도 나쁠 건 없어요. 괜히 후회할 것 없이 말이오.
0: 어머니는 국생이에게 밥을 먹이며 말했다.
2: 나도 이 애들은 다 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물며 사람이라면 제 집에 서기 마련이니까요.
4: 이모 말씀이 옳습니다.

0: 없습니다.
1: 수연이의 이종사촌 오빠는 순박한 사람이었다. 그는 성실하게 다짐하였다.
2: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어요.
1: 사촌 올케는 령기하고도 마음씨 고운 여자였고 사람을 가까이 할 줄도 알았으며 상냥하였다.
3: 자, 이모, 아이를 인줘요. 제가 먹이죠. 아, 이모도 식사해야죠.
1: 그는 어머니 손에서 국생이를 받아안고 다시 수연이에게 고개를 돌렸다.
3: 자, 신의, 이모와 같이 마음 푹 넣고 며칠 묵어요. 아, 우리야, 남도 아닌데요, 뭐.
1: 수연이와 어머니는 이모와 한 구들에서 잤다. 어머니는 참기가 무척 밝았다. 그는 이따금 국생이에게 젖도 먹이고 뜰하게 나가서 동정도 살폈다. 이튿날 오전에 덕성이가 찾아왔다. 그는 자기들의 형편을 수연이에게 알려주었다. 공강자는 간첩대의 부대장이 되었고 그는 화분 노릇을 하기에 놈들의 정보는 제껏 알아낼 수 있는데 다츠 부무의 도장만은 양통역관 놈이 철저하게 복원하고 있어 손에 넣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연이에게 조심하여 행동하라고 당부하고는 떠나갔다. 수연이는 이모에게 수많은 항일투쟁 이야기와 혁명의 원리를 차근차근 말해주고 최근의 정세를 그에게 깨우쳐주었다. 어머니도 옆에 앉아 자기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늙은 언니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쇠약하고 무능한 늙은 언니는 그저 한숨을 짓고 눈물만 흘렸다. 며칠 후 수연이가 이모에게 포대에 가만히 들어가서 큰딸을 데려오라고 말하자 그는 대뜸 승낙하였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늙은 언니를 문 밖으로 바래주며 조심하라고 재삼 당부했다. 수연이는 구두를 대충 거두고 나서 권총을 소매 안에 놓고 창턱에 엎드려 뚜락을 내다보았다. 이윽고 대문이 열렸다. 총을 맨 괴력은 한 놈이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고 울긋불긋한 꽃옷을 몸에 휘감은 여자가 뒤따라 들어섰다. 수연이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는 이모 입에서 말이 새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불이 나게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는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뜨락을 내다보며 수놓이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놓칠세라 귀를 바싹 감구었다.
4: 마님, 저는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1: 괴류군은 굽신거리며 복구레미를 군 여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5: 아니, 이렇게 어른 뱅이를 봐라. 집안에 들여다 놔라.
1: 오만한 여자의 음방을 굴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4: 네? 네.
1: 수연의 이모가 황급히 대문 밖에서 달려들어오며 꾸레미를 받아들었다.
5: 됐다 됐어. 요만한 물건도 남보고 들어달라니.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듣긴 해야지. 아이고, 손끝 하나 옴짝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버리고 말았구나.
1: 수연이 이모는 괴력은 놈을 돌려보내고 문 빗장을 질렀다. 수연이는 이마 위에 땀을 닦았다. 총은 다시금 안전장치를 하고 구두에 내려놓았다. 그는 문설주에 기대서서 곱게 생긴 못쟁이 사촌 언니를 훑어보았다. 산자는 무척 여의였으나 고운 모양만은 여전하였다.

0: 복숭아같이 생긴 한 쌍의 눈에는 물기가 반짝이고 새하얀 얼굴에는 분가루가 고르럽게 발려있었다. 분홍색 꽃비단으로 몸에 꼭 맞춰 지어입은 지퍼는 그의 가는 허리와 봉긋한 가슴의 륜곽을 뚜렷이 나타내 주어서 발자국을 옮길 때면 허리가 버들가지처럼 하느적거리고 곱슬곱슬한 머리도 살짝살짝 춤을 춘다. 변한 게 있다면 담배를 너무 지독히 피운 탓에 새하얗던 이빨이 누렇게 되고 가는 손가락의 손톱도 샛노랗게 그슬린 것이다. 수연이는 그를 보며 가련하고 애달파서인지 아니면 구역질이 나서인지 자기도 가늠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가슴이 괴로웠다. 짙은 향수와 분냄새가 수연의 코를 쿡 찔렀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발을 제끼며 들어서던 산자는 수연이와 구들에 놓여있는 총을 보고 놀란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물러섰다.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말했다.
1: 아이고, 뭘 그렇게 놀라냐? 너희 수연 동생이 왔다.
2: 어머니는 아버지가 연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1: 아이고, 어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올 것 같으냐? 네 이모도 왔다. 널 보자고 꼭 오게 해달라고 하더구나.
2: 이모가 어디 있어요?
3: 산자야, 나 여기 있다.
0: 어머니가 대답하며 웃방에서 걸어나왔다. 산자는 놀라서 멍청하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였다.
3: 두려워 말으라. 얘야, 먼저 네 동생하고 이야기하거라. 이모와는 좀 이따 얘기를 하자꾸나.
1: 어서 들어가거라.
0: 어머니는 뜰하게 나가 앉았다. 이모는 산자를 떠밀어서 집안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나와서 동생 곁에 앉았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문 밖을 내다보며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불안하게 엿들었다. 산자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가까스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물기 그윽한 두 눈은 한순간도 검은 윤기가 번뜩이는 권총에서 떠나지 않았다.
2: 동생, 언제 왔나?
4: 어서 앉아요. 나와 어머닌 온 지 며칠 됐어요.
0: 수연이는 상냥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산자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보고 웃으며 총을 걷어넣었다.
4: 겁내지 말아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제절로는 소리 못 내니까요.
0: 산자는 그제야 구들가에 모로 골타앉았다. 수연이는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4: 이게 몇 해 만이에요? 참 보고 싶었어요. 혼인 잘 지내고 있었어요?
0: 아직도 놀란 가슴을 달래지 못한 산자는 수연의 물음에 그만 낯이 뜨거운지 변명하듯 급히 말했다.
2: 잘은 무슨 잘? 그저 떨떨해서 그럭저럭 날이나 보내지 별 수 있나?
0: 수연이는 바토 다가앉으며 낮으나 엄한 소리로 말했다.
4: 혼이를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에요. 툭 털어놓고 이야기하죠. 우린 발로군에서 파견돼 왔어요. 우린 인차 이 거리를 치려고 해요. 언니 생각해봐요. 그때에 가선 언니의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총화하겠어요.
0: 수연이는 산자가 고개를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4: 독일은 이미 항복하고 외놈들이 끝장난 날도 멀지 않았어요. 헌니가 만약 제정신이 있다면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일을 도와줘야겠어요. 나도 헌니가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자 그만 신념이 없이 남의 꼬임수에 속아 넘어서 지금같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헌니도 팔로군이 악질 매국노들만 처단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죽어도 돌아서지 않는 자에 대해선 가만두지 않아요.
0: 산자도 원래는 똑똑한 여자로서 공부도 묘태하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리치도 얼마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허영을 좋아하여 부잣집 자식들과 휩쓸려 다니다 나니 향락주의에 물졌고 말았다. 남편이 죽자 양뚱보 통역관은 아름다운 그의 용모에 반하여 치근거리며 달라붙었다. 산자는 처음엔 그를 몹시 우습게 보고 매국노와는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며 딱 잡아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마음 드는 남자는 눈에 띄우지 않고 적적한 과부 생활을 그대로 참고 견딜 수도 없었다. 그런데다 가는 곳마다 외놈들이 세상이고 그놈들의 안중에 있는 양통역과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었으며 학문까지 겸비했다. 결국 산자는 양뚱보의 꼬임에 빠지게 되었다. 이 해에 들어서며 산자도 외놈들이 날로 몰락하고 양뚱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의 앞날이 허무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골머리를 앓았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그저 하루를 살아도 쾌락을 맛보며 살자는 생각으로 돼가는 대로 나를 보내고 있었다. 지금 산자는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가슴속에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이 올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간청하였다.
2: 수연 동생, 다 내 잘못이야. 이놈의 귀신 같은 생활이 나는 이제 진저리가 나. 무슨 일 있는지 어서 말해. 네, 꼭 있는 힘을 다하겠어.
4: 다쯔부미에 도장을 가져와요. 우리가 좀 써야겠어요.
2: 어? 그건 안 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간수한다고. 그건 안 돼. 안 돼.
4: 왜 안 돼요? 양돈뽀가 아무리 철저하게 보관한데도 언니마저 꺼리려고요? 아니.
0: 수연이는 그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설복하였다.
4: 이 일을 하자면 물론 위험해요. 그러나 방법이 왜 없겠어요? 그가 어느 곳에 숨겨두고 있는지 말해봐요.
2: 침실에 있는 금고 안에 넣어뒀어.
4: 열쇠는요?
2: 주머니에 있지.
4: 그럼 왜 안 되겠어요?
0: 수연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4: 헌인, 그와 함께 잘 때 잠들면 열쇠를 꺼내요. 편지종이에다 이려덮장 찍으면 될 건데 그야 뭐 힘들 게 없죠.
0: 산자는 고개를 숙이고 동요하더니 떠듬떠듬 말했다.
2: 되긴 되지만 난 두려워. 수연이, 팔로군이 성을 치면 정말 날 잘 보호해줘야 돼.
4: 그건 마음 놓아요. 일만 잘 되면 언니의 공로를 등록해주겠어요. 내가 언니를 아무리 없게 보성해주고요.
0: 수연이는 그를 고무해 주고 나서 말마디에 힘주어 으름장을 놓았다.
4: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헌인 절대 내색을 하지 말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방도를 털어놔야 돼요. 만일 우리를 고발하면 팔로군이 성 안에 들어올 때 헌인 어디 뛰겠어요?
0: 드라마 숨바귀꽃 9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영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강, 노랑, 파랑, 자연의 조화로움이 향기로 되어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참 신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이란 그 속에서 사랑을, 꿈을, 희망을 피워가는데요. 우리는 산 너머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네 일상을 돌아보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영주 씨가 부른 노래 내 고향 강천마을을 보내드립니다.

방실방실 웃는 하얀 백도라지 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데요. 열렬한 사랑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뜨거운 열정은 신신을 지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요? 하남성 정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진영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되는데 이제야 마음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간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이 성과를 이루고 있어 기쁘다면서 이 기쁨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강진영 씨가 더욱 큰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노래 오얏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한들한들 춤추는 하얀 나비는 꽃과 환상적으로 어울려 자연을 수놓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춤추는 하얀 나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우리네 마음도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청년 왕청진이 살고 있는 최한성 아버님은 아내와 부부로 맺은 지 이젠 50년이 된답니다. 그간 잦은 다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해주고 받들어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곁에서 잘 따라준 아내가 고맙다면서 재미나는 소품 갑속에 든 사람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여정아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집에서 스스로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 이쪽까지 하라면 이쪽까지 가고 저쪽까지 하라면 저쪽까지 가고 사우나 사우나 미우나 가우나 사우나 사우나 사우나 가시나 오시나 사우나 가시나
2: 영나
1: 뜨런뜨하게 갖춰놓고 산다.
2: 무슨 이상에 비하면 이제 뜨거니 멀었다.
1: 어째 왔니?
3: 야, 오늘 동창만회를 한다는데야 날 책임지고 놀아 내라 새끼니.
1: 뭐라니 동창만회 한다고?
3: 어머 어디를 갔댔니?
1: 오, 내 이거 살라 갔댔다. 용서트라니 보게? 이 봐라.
3: 집에서 하는 사우나 무슨?
1: 야 정말 야 니가 딱 빨리 가자. 오, 이게 엄청 메시야.
3: 그런데 내 못 가겠다.
1: 어째? 저 우리 남편 이제야 밤마 되면 나를 이렇게 바깥에 못 나가게 한단 말이다.
2: 어째?
1: 어째 그런가? 옛날부터 여자고 질그릇이니래 내 더블라 시작하면 꿈이 쭉 간다제야. 내 아무리 이 집에서 이렇게 냥냥 거래도 여거지 왔다는 못 나간단 말이다.
2: 야!
1: 어디 그런 데다 갇혀 사는 여자이니? 야, 어찌다 한 동창만이 내 가겠니? 아이 가겠니?
3: 글쎄 갔으면 좋겠는데 글쎄 우리
2: 니 정말 가지 응?
3: 글쎄
2: 야, 너네 남편은 그래 제대 딱딱 들어오니?
1: 어? 12시 전엔 딱딱 들어온다?
2: 뭐? 12시?
1: 야야 자기는 그리 늦게 들어오면서 너는 야 못 나간다고 한단 말이야? 살렸다. 아이 저 아이 된다 이렇게 가면 남자도 둘이 같지 이랜단 말이다. 더군다나 아이 된다 뭐.
2: 야 간다. 정말 가지 응?
1: 응.
2: 그럼 난 간다.
1: 저야 미호가 니 어떻게 우리 나그네를 좀 이렇게 얼레래?
2: 너네 남편 얼리라고?
1: 너네 남편 그래다가 내한테 말하나 뭐
2: 어찌 감성에
1: 전화 받고
2: 예? 아 예
1: 예 싸웠습니다 예
2: 예?
1: 지금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2: 야 집으로 오는 중이라고?
1: 아이저 오늘은 이렇게 마당이라 놀 데 없으니까 예? 지금 오는 길이라고? 아 예
2: 야
1: 지금 집으로 온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니?
2: 그래 우리 여기서 내 당연하자
1: 아이 된다 그렇게 가면 아이 된다 야 이게 무슨 방법이 없니?
2: 야 이 집에 정말 가게?
3: 정말 못 가겠다
2: 그럼 난 정말 간다
1: 야, 저 미호가! 야, 니 좀 우리 나그네 올려라.
2: 너네 남편 길에다 니한테 팔아 멋지게? 응?
1: 야, 아이, 무슨 소리하니? 지금 남이 속 다 죽겠다. 내 자꾸만 이래. 야, 정말 신기질하게 논다, 야.
2: 야, 옳다, 옳다.
1: 역시 니 머리 안 하는 좋다. 이거 우리 거 밑에 상승 짓어 기다려. 내보다 전화 기다려.
2: 기다려라.
4: 나와서
1: 어째 오늘 일이 이렇게 왔습니까?
4: 사우나 같은 데서 하는 거 보자고
1: 예 용서했습니다
2: 빨리 하시오
4: 내가 더 싸워서 당신 알아서
1: 야 당신 배워줘야 나도 하지 어쩌니 그 사우나 방에 가지 말고 술판만 끝나면 집으로 꺾어줘서 예?
4: 남자들 사우나 가는 게 진짜 사우나 가는 줄 알아
1: 그래 뭐지 잠깐
4: 술 깨러 가는 게지.
1: 글쎄 그래 가서 돈 팔지 말고 집을 꺾어 저란 말입니다. 빨리 하셔.
4: 당신 나라 하.
1: 나무 먼저 이렇게 사 시친 다음에 나도 이렇게 사 싣고.
4: 이 여자 오늘이 예사가냐.
1: 빨리 벗으셔.
4: 어? 자, 그러면 하지. 보자. 자.
1: 예.
4: 괜찮겠다.
1: 자. 아, 그 빠지니 입고 들어갑니까?
4: 아, 이 술탄 사람 앞에서 벗고 들어가는가? 들어가서 벗지. 웃다 그래.
1: 어땠습니까? 좋습니까?
4: 들어가자마자 좋은지 어떻게 좀 있어야 알지. 자, 어서.
1: 시원할 겐데.
4: 야, 어디로 가?
1: 저, 예, 오늘 우리 동창 만을 한답니다.
4: 무수가? 동창 만을?
1: 예.
4: 가지 마.
1: 내 갔다 그저 예, 동생이 진짜.
4: 가지 말라는데! 지금 동창 만이라는 게 무슨 게지?
1: 뭐니까?
4: 빈상석이 카라오케요.
1: 빈상석 카라오케?
4: 제일 허물이 없는 게 동창들이지.
1: 예.
4: 기랑이 때문에 지금 동창 만나는 게 무슨 게, 대면상 무슨 게인지야? 변상적인 카라오케란 말이야.
1: 자만 내가 저 카페 찍고 가겠어. 내 간다고 했는데.
4: 간다는 게 중요한가? 가는 게 중요하지. 가지 마!
1: 아, 내다, 어. 어. 지금 들어앉히고.
4: 공차?
1: 예.
4: 그 전화 가서.
1: 야, 웃긴다.
4: 아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용나이 동사이 되는 분입니까? 예. 내 용나이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저 오늘 동창만에 한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지금 못 가겠답니다.
1: 내 우리 아빠!
4: 글쎄 딱히 어디 아프겠다는 건 지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경, 소화교통, 방광불량, 바깥까지 다 아프다는데 정말 딱히 모르겠습니다. 예? 글쎄 나도 어찌다 하는 동창만회를 가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근데 본이 딱 못 가겠다기 내내 어찌겠습니까? 예? 아, 글쎄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내 가지 말라서 못 가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한다. 예?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동창만회를 잘 모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아이, 내 어디?
4: 아하!
1: 영 시원하지, 예? 영 시원하지, 예?
4: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1: 우리 남편이다. 우리 동창이다.
4: 예.
1: 영란이 남편이다.
4: 예.
1: 저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영란이 말하는 게 영란이 남편 영란이를 영 잘 맞춰준답니다.
4: 아니, 무슨 말씀.
1: 비비지도 사주고 사우나도 사주고 예. 우리 동창들 가운데서 영란이 아마도 제일 시집 잘 간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우리 가겠습니다 예.
4: 아이고. 자, 내 바지. 바지.
1: 바지. 어서 바지.
4: 그저 가기만 봐, 그저 엉뚱한 소리.
1: 못난다. 이런다. 내게 돈 있다. 아무거나 쓸 일 있습니까?
4: 아, 여보!
1: 언제 그럴까?
4: 그럼 저 지갑에서 한 200원 가줄까?
1: 나는 돈까지 준다.
4: 아, 여보!
1: 어찌 그랬어?
4: 저 밥은?
1: 동창만이 밥이었을까봐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근심하셔.
4: 아, 여보!
1: 아, 저... 어떻게 그럴까?
4: 저 여성은 어째 자꾸만 다른 애기 맺어낸다니 먼저 가라고 해란 말이야.
1: 야 미아가 너를 먼저 가란단다. 나는 후에 간단다. 야 미아가 그 집을 못 찾는다. 그래 미아가 너무 찾았다. 야
4: 아 여보 서로 작게 먹고 밥 많이 먹어요.
1: 예! 심 마셔!
4: 아, 여보!
1: 어떻게 그럴까?
4: 그럼 동창만에 가서요 오래오래 늦도록까지 놀자. 결국은 내 값 속에 들었구나.

0: 장촌시에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자아소개 부탁드립니다.
2: 예, 네,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3: 저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에서 있는 교원입니다.
1: 네, 그래요. 장촌시 저승석 중학교 하면 저승석 학생들이 많은가요?
2: 예, 네, 대부분 학생들이 저승석이에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저승석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제 나름 힘쓰고 있어요.
1: 네, 그래요. 그럼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여청 하마당 프로에 어떤 노래를 요청하고 싶으신가요?
3: 저승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타향의 봄을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김철학 씨는 요즘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청년 전교랭진에 계시는 아버지 김국봉 씨와 어머니 최희진 씨에게 노래 한 곡 요청해봤습니다. 김국봉 아버님은 현재 완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면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최희진 어머님은 남편의 병시종을 들면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김철학 씨는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그리고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 열심히 일해가고 있답니다. 네, 그럼 김철학 씨의 부모님께서 아들의 효도를 듬뿍 받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별들의 인연을 보내주세요.

우리들을 반기는 꽃들의 표정에는 사랑스러움과 상냥함이 가득합니다. 꽃 한 송이가 그윽한 향을 낼 수 있는가 하면 멋진 어울림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향은 어울림이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모두 일상에 파묻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면 삶이 더욱 다채롭고 풍부해질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이 어울림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지 모르므로 말이나 행동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새와 쥐는 각각 사람들의 말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낮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밤에 쥐가 몰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언제든지 비밀처럼 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말뿐만 아니라 비밀이나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며 작은 마을 안에서는 소문이나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밤에 여러 사람과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거래의 조건과 자신이 가진 비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이 정보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마을의 쥐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정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상인의 비밀은 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밤에 했던 이야기처럼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퍼져 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단지 사회적 예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적인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업무상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퍼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또한 소문과 오해의 확산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했던 말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형시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부주의한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 속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관리하며 소문과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나 걷는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지, 두 당 몇 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는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심장 건강을 최적화하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질환 예방,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걷기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걷기를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박동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걷기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강화. 걷기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규칙적인 걷기가 심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혈압 낮추기. 걷기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걷기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A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과도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걷기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특히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체중을 감량하고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이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걷기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심장의 부담이 적어지고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심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빈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주 몇 회를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가장 최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심장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성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30분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심혈관계의 효율을 높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통한 심장 건강 증진 효과를 얻으려면 주 5회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의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로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하면 심장 건강은 물론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됩니다. 이 빈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걷기 시간을 늘려가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강도와 페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등도 강도의 걷기 운동은 심장에 가장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르지 않게 걷되 가벼운 호흡 곤란을 느낄 정도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빠르게 걷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목표 범위에 도달하도록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개 운동 중에 가벼운 땀을 흘리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는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항상 같은 경로와 같은 시간에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걷기나 빠른 걷기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횡단보도나 경로에서 짧은 간격으로 빠르게 걷는 인터벌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 운동은 체력 향상과 심장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작은 변화들이 걷기 운동을 더 자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1시간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 걷기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을 생각하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한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을 실천하려면 과도한 운동이나 부상을 피하고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강도로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걷기를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보폭이나 잘못된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내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박노화의 모범답안. 건강이 나쁜 채로 지내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가치 있는 목표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1980년 제임스 브라이스는 이런 목표를 일컫는 용어를 만들었다. 바로 질병상태 압축이다. 이 질병상태 압축은 두 가지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우리가 노화 과정에 영향을 미쳐 노화 관련 질병을 늦출 수 있다는 것과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많은 항노화 연구는 첫 번째 과정을 목표로

네, 벤키 라마 크리슈난의 우리는 왜 죽는가 중에 한 소절입니다. 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의 오랜 소망은 질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역대 권력자들은 장생불로의 령단묘약을 구하고자 별의별 노력을 다했으나 네, 그럴수록 오히려 단명했습니다. 네, 생로병사는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비우면서 자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황도화의 모범 답안입니다.

0: 네, 행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기를 살고 있는 연서 씨와 함께 활락의 세계 와스도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훈촌에서 어떤 즐거운 여행을 이제 하고 오셨는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기에서 살고 있는 연수입니다.
0: 네, 그래요. 참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1: 네,
0: 그동안
1: 반갑습니다.
0: 또 매력 향촌 코너로 이제 쭉 한동안 달리고 있다 보니 연수 씨 연결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네, 오늘 활락의 세계 와스도크 활락섬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 훈촌에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다녀오셨나요?
1: 네, 얼즈 나들이라고 또 가깝고도 넓거리가 풍성한 훈촌을 선택했습니다. 차로 운전하여 2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편한 여행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연아 씨가 생각하는 훈촌은 어떤 곳인가요? 예전에도 한번 이제 훈촌에 다녀온 얘기를 한번 얼핏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1: 네, 맞아요. 훈촌시는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흰색은 조선족이 가장 좋아하는 옷 색깔로 순결, 선량, 고상,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족은 예로부터 백이민족으로 불리며 또 스스로를 백이동포라고 불렀습니다. 훈촌은 또 조선족의 유구하고 아름다운 민족 문화예술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노래와 춤이 유명한데 명절이나 노동의 여가에 모두 감우가 빠지지 않는 아주 풍성한 고상입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조선족의 그 이제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1: 네, 맞아요. 네, 군추는 또 남쪽의 두만강을 경계로 라선특별시, 동쪽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동해와는 15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산스키군 버시게트와 또 철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러시아 하산스키군 자루비노 항구와 63km 떨어져 있습니다. 훈춘 우란 하우터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장춘도시 간 철도가 뚫리면서 장춘에서 3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러시아인 또 관광객분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훈춘은 러시아 관광객도 많아서 장점의 간판이 세계국어로 즉 중국어, 조선어, 러어 함께 기재된 경우가 흔하며 또 영어까지 세계국어로 표기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훈춘의 동남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방편이 있습니다. 세 나라 국경이 접하는 곳으로 또 국가 풍경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또 훈춘 관광 산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0: 요즘 부쩍 러시아 관광객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훈춘에서 그럼 어떤 곳들 둘러보셨나요?
1: 네, 자구공원은 또 방천 관광지 내 당구봉 북쪽 언덕이 있습니다. 자구공원은 산으로 둘러싸인 습지, 허수 및 모래 언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래 언덕에 있는 적은 약 19헥타르로 해발 36m이며 모래는 곱고 매끄러우며 금속 조각이 많아 멀리서 보면 금빛으로 반짝입니다. 모래 언덕 아래는 홍수가 있는데 수심은 약 26m이고 수면면적은 약 23헥타르로 호수가 맑고 또 거울처럼 푸릅니다.
0: 전 사구공원 하면 정말 몇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다녀온 기억인데 그동안 사실은 많은 레저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좀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근간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구공원 안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요즘은?
1: 네, 오토바이로 또 모래 언덕을 달릴 수도 있고 숲속도 달릴 수 있습니다. 숲길이 거친 만큼 오토바이로 달리면 그 스릴이 엄청나겠죠? 네, 뿐만 아니라 또 허스에서 수상 오토바이도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타보았는데 생각 밖으로 엄청 긴장되면서 무서웠습니다. 잘못 운전해서 또 오토바이가 뒤집히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또 브레이크와 액션만 잘 구분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0: 모래 이 언덕에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오토바이 체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서 씨는 만약에 운전하게 저는 운전을 좀 엄청 빨리 하는 편이잖아요.
1: 네.
0: 네, 사실은 이제 차 운전도 스스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운전을 좀 빨리 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늦게 하는 편이신가요?
1: 예, 제가 접이는 아주 빨리 했어요. 근데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여유가 생겨서인지 좀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저는 이 10여 년의 운전 경력인데도 이게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탔을 때도 운전을 아주 빨리 하셨나요?
1: 네네. 저도 성격이 급한 편이라 또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예.
0: 그렇죠. 영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진짜 그 모래를 막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그 정도로 하셨나요?
1: 네네. 그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약간 스릴을 느껴야 하는 이 항목들은 맞아요. 진짜 어느 정도 좀 속도감을 줘야 또 그걸 맞아요. 이제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냥 천천히 하고 다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1: 그럼요. 그것이 위험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오토바이까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네, 훈촌에도 조선족의 풍습을 두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방천 조선족 민속촌은 방천 국가급 풍경 명승지의 남쪽 중조로 삼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제일 촌으로 불리우는데 또 주민 모두가 조선족으로 민족 문화의 한 축과 원래의 문화적 향기와 민족적 특색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조선족 민속 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19년 방천촌은 중화민족 문화관광 시범기지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족의 거유한 민속과 풍속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0: 방천 조선족 민속촌. 그럼 방천에 구경 가시는 분들이 여기 다 이제 들려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1: 네, 맞아요.
0: 대부분 훈춘 가면 다 이제 방천에 가시긴 하니까. 그럼 또 어떤 곳들 더 다녀오셨나요?
1: 네, 전화호 공원은 방천천의 사초봉 남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또 동쪽의 산과 시쪽으로 둘러싸인 숲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서 너비는 480m, 남북으로는 가장 긴 곳은 1000m에 달하며 호수는 아주 막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시간상 여유가 없어 들리지 못했는데요. 매년 연못 가득히 연꽃이 자연적으로 달하며 지역 주민들이 연꽃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8월 중순이면 호수 표면에 붉은색, 흰색, 가루, 산색의 연꽃이 오려서 빛을 발합니다.

0: 견디고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하셔도 아름다울 것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건 이제 계절성을 띈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짜 다 이제 연꽃 구경을 할 수 있는 그 절기를 잘 맞춰서 그때 이제 놀러 가시게 되면 그래도 한 가지라도 볼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 맞춰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연서 씨와 함께 환락의 세계 와스토크 환락섬 여행 들으려고 했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환락섬은 아직 지금 안 나왔고 사구공원, 뭐 민속촌, 련화호공원 지금 또 다양한 곳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마 가장 중요하고 본인이 좀 가장 많이 체험하고 했던 걸 지금 제일 뒤에 나중에 네,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채널 돌리지 못하고 저희 이 채널에 네, 머물러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뒤에 더 좋은 내용들 연아 씨가 이제 설명을 또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설명 듣고 잠깐 이제 노래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네, 연아 씨 다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 네.
1: 네, 그래요. 와스토크 그 환락섬 여행이 뒷부분에 또 있는 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이제 음악 감상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고 더 좋은 내용 또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음악 한 곡 이어 드리겠습니다.

0: 네, 앞에 내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 활락성 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 좀 더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해두고 있을 거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연서씨를 다시 연결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와스도쿠 활락성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새로 그 놀이 테마 공원이 생겼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활락성인가요, 연서씨?
1: 네, 맞아요. 예. 이번 훈촌 여행은 또 이 와스도쿠 활락성 여행 메인입니다. 훈촌에 위치한 또 와스도쿠 활락성은 놀이, 음식, 연애, 쇼핑을 통합한 종합 테마 테마 파크인데요. 군촌에서 즐기는 러시아 문화의 레저 및 오락매개 체이며 또 중국 문화와 교류 중요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스도쿠 활락성은 부지 면적이 19헥타르, 총 건축 면적이 5,000평방미터이고 또 동성과 서성으로 나뉘며 어대 테마 기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예, 이 안에는 또 러시아풍 광장, 러시아풍 마을, 활락성, 어드벤처 베이, 해양 어린이 놀이밸리 및 주요 건물 활락성 5개를 포함합니다. 그중 러시아풍 광장은 불꽃 축제쇼,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등 대회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부지 2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축제장입니다. 해피 워터 월드의 건축 면적은 3만 평방미터이며 또 내부 설비는 대형 파도풀, 격전적인 대형 플레어 콤비네이션 슬러프, 사계절 언천풀, 어린이 워터자이, 어린이 머리풀, 어린이 레프팅풀 등으로 동시에 3,000명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 주 건물 세쪽에는 러시아 국제 대마극장이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러시아 승마, 절연, 공중 TV 등 일기 종목이 펼쳐집니다.
0: 이렇게 많은 레저 시설들이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걸 몰랐습니다. 한번 가보긴 해야겠는데. 네, 근데 네네. 그때 지금 딸아이 들고 함께 가셨나요?
1: 그때는 애가 공부가 좀
0: 아, 연서 씨만 예. 가셨구나. 네. 예. 아우, 저는 예. 여기 지금 내용들 들어보니까, 네. 예. 애 데리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긴, 예. 애들이 저희보다 바빠서.
1: 네, 예. 시험이 끝나고 같이 가기로 했다 약속했어요.
0: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레저 시설들에 대해 쭉 들었는데, 놀이기구를 이제 따로 들려면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1: 네, 처음에 놀이기구는 또 롤러코스터, 바이킹, 경등등이 스위밍 해머, 스페이스 셔틀, 플라잉 타워 등 다섯 개의 대형 놀이기구와 저열탑, 덤퍼카, 2층 회전목마, 관람차, 해파리 회전컵 등 아홉 개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야외 탐험과 인형, 어디 등 놀이평, 영화관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와스도쿠 활락성의 경우는 광범위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또 훈촌 관광의 또 다른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었고 훈촌의 국제적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중도 문화 관광 교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0: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렇게 많은 놀이기구를 다 수용할 수 있고 앞에 이제 레저 시설들도 다 있고 거기 무슨 축제쇼, 이제 음악 축제 이런 것도 예 많잖아요. 미식 축제까지. 그러면 이 축제장만 해도 이제 부지 2만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꽤 커 보이는데 공경왕국에도 가본 적은 있죠? 네, 그러면 규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것 같아요?
1: 왕국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예, 예. 지금 얘기 들으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너무 풍성하게 나와 있어서요. 뭐, 혹시 이게 뭐 더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1: 예, 더 큰 게 있어서 더 화려하긴 해요. 예.
0: 무엇이 있었어요?
1: 러시아 풍경이어서 그리고 풍경이 있어서
0: 아주 화려해 보인다는 네. 그런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그런 느낌, 감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이 될 때 가보지 못한 분들은 연서 씨의 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1: 네.
0: 네. 그럼 5일절 기간에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1: 맞아요. 엄청 많았어요. 네. 명절인지라도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고, 또, 예, 기구마다 활동한 줄을 서야 하다 보니, 예, 언타로 줄을 서서도 뭐, 두 개 종목밖에 타지 못했습니다. 또 엄청 아쉬웠지만, 그래도 풍성한 또 놀이공원을 구경하면서 다양한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명절을 피해서 여유롭게 뭐 다른 기구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0: 아, 그러네요. 근데 공연 볼 때도 줄 서서 좀 기다려야 하고 그렇던가요?
1: 아니요. 그것은 오픈된 장에서
0: 아니에요. 아, 여기 그 공룡왕국의 그런 이제 공연처럼 뭐 시간대로 하고 줄 서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1: 네, 맞아요. 시간대로 하는데 좌석이 있어서 다 이렇게 앉을 수 있었어요.
0: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1: 맞아요.
0: 예. 네. 그러면 놀이기구 사실 시간상 관계로 계속 이제 줄 서다 보니까 많이 하진 못했다는데 두 가지 정도는 체험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놀이기구를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1: 예. 예,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또 역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예, 독특한 단순 설계로 스릴이 넘치고 또 상승과 그 하강할 때마다 또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하는 것도 무서워서 타지 않고 또 친구가 타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친구의 말로는 엄청난 스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 친구는 무서워서 감히 제 앞좌석에 앉지 못했는데 딱 봐도 학교 저 방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애가 제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0: 어머나 진짜?
1: 예, 정말 겁이 없는 대담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막 이제 소리 많이 지르던가요?
1: 네, 엄청 소리, 모두 다 함께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0: 세상에. 시간에. 전 진짜 이런 걸 아주 겁 없이 탈 수 있는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감탄이 가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잘 못하니까.
1: 예,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0: 세상에.
1: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0: 저는 이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막 분리돼서 이제 그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아 진짜 이건 막 이제 죽을 맛이라고 할까? 전 예, 이런 느낌이 너무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근데 딴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는 걸 보면 옆에서 이제 구경하긴 좋아요.
1: 근데 전에는 타보셨나요?
0: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는 아마 타볼 것 같지를 못합니다. 기껏 해서 이제 하이더우전 정도?
1: 네.
0: 그것도 사실은 두세 번 정도 타긴 했는데 정말 좀 높이 올라가거나 어떤 좌석에 앉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앞에 앉냐 또 뒤에 앉냐에 따라서 그 경사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운데 빨리 이거 시간이 돼서 내려야겠는데 이거 나 좀 세워주세요라고 정말 소리 지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그거 끝나기를 그렇게 와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1: 저도 비슷해요.
0: 예. 네. 돈 내고 올라탔는데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자꾸 내려오고 싶으니까 어떡해요. 무서워서.
1: 네. 그런 마음 너무 공감됩니다.
0: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이기구가 많은 곳에 가서 노는 게 그냥 저한테는 네. 딴 사람들이 노는 걸 구경하는 사람 구경 정도예요.
1: 맞아요.
0: 그리고
1: 네.
0: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거기 옆에서 이제 뭐 맛있는 걸 사 먹든가.
1: 맞아요. 예, 네, 맞아요.
0: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그런 가운데를 산책하고 활보하고 이러면서 느끼는 그 분위기만 느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걸로 네. 또 너무 안 타면 또 네, 악한 값을 못한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한 걸로 이제 한두 개 정도 네, 나긴 합니다.
1: 네, 맞아요.
0: 네, 이 연서 씨도 이 와스토크 그 활락섬에 놀러 갔었는데,
1: 예.
0: 아, 그 연서 씨가 아니라 그 저희 그 현아 씨가 지금 현아 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두 분 다 작가라서, 네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킹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좌석이 중요한데 뒷좌석에 앉지 않고 뒷좌석 바로 옆에 앉았는데도 그 스릴감이 엄청났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도 현아 씨는 좀 어느 정도 탈 수.
1: 땀이 크나 봐요.
0: 예. 사실은 밤에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엄청 겁 많은 애예요. 우리 애라고 하면 사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데 엄청 네. 겁 많은 작가님이신데 또 이런 건. 네. 한다고 타신다고요?
1: 예.
0: 네 이번엔 그럼 이 놀이공원 내부에 그 음식점이 있었는지 좀 이 먹거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1: 네, 전문적인 레스토랑도 있고 또 놀이기구 한쪽편에는 음식을 파는 작은 매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절판 오징어

0: 도 있고 떡볶이와 또 어묵을 비롯한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떡갈상이나 펜치가 있어서 간식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떡갈상에 앉으면 또 맞은편으로 강이 보이는데 여유히 흐르는 강을 보면서 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면서 휴식하면 날씨고요 인한 피로도 풀 수 있었습니다.
1: 이건 연서 씨도 또 이제 그 작가 옆에 분이시니까 작가님이시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깊은 분들이 그냥 놀이기구 타고 갑자기 앉아 쉬면서 이렇게 강 보면서 뭔가 좀 감수를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 감성적인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냥 뭐 보고 스쳐 지나갈 강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이번 훈춘 여행은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는 뭐가 좀 달랐다고 생각되죠? 이런 그 환락섬이라는 이런 와스토크 이 섬이 있어서 좀 더 스릴이 있었나요? 좀 궁금합니다. 총적인 인상이.
0: 네, 아마 러시아를 가본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런 것이어서 이국적인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러시아 여행도 요즘은 정말 이제 그 자주 뭐 단체로도 떠나는 이런 팀들이 많으니까
0: 그렇죠,
1: 네, 네. 한번 가보세요. 진짜 그냥 버스로 몇 시간 정도라도 쉽게 갈 수 있고 울라지보스토크 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와스토크 그 풍경을 즐기셨다면 아마 또 울라지보스토크 정도 그 정도 풍경도 네. 아주 만족하실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적에 예 아이가 어릴 적에 그렇게 버스 몇 시간 타고 그때 단체가 있어서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구와 친구 집에 애까지 이렇게 네 사람이 갔었는데 아이들이 두고두고 애워요. 그것도 그래도 해외라고 예 가까운데 버스 타고 간 해외였는데.
0: 네.
1: 가니까 벌써 이제 건축물들의 풍경이 다르잖아요.
0: 그럼요.
1: 그리고 사람들의 생김새가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아이들. 완전히 그 이색적인 느낌.
0: 네. 아이들이 또 견식도 넓히고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어릴 때 이제 유치원 시절이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엄청 가까운 데 다녀오고 나서는 TV에서 외국 사람이 나오면 저 여자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아이 눈에 외국 사람처럼 생기면 이 외모가 저희랑 이제 다르면 다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한때.
0: 네. 기억하는 거 봐요.
1: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시 한번 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만은 어쩔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시간 핑계 되는 건 아니지만.
0: 맞아요. 예.
1: 그렇죠. 아이들의 학업이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풍격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와스토 왈락섬 여행이 다른 때 훈춘 여행에 비해서 좀 색달랐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와스토크 이게 이제 외래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러어에서 네.
0: 그렇죠. 예.
1: 어쨌든 따온 얘기겠죠. 네. 와스 어떤 분도 토크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와스토크 네, 지금 이렇게 뉴스에 적혀 있으니까.
0: 그런 느낌이 나요.
1: 네, 와스토크라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퀴즈 코너도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지금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틀리게 기억할 수도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훈춘의 와스토크 환락섬 테마공원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 또 연서 씨의 이런 소개를 듣고 한번 방문하셔서 뜻깊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 씨 오랜만이었는데 이제 그 방송 실력은 여전하시네요.
0: 아니에요. 과찬입니다.
1: 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연태 여행 다녀온 여행기도 공유해 준다고 하셨으니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1: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훈촌에 사시는 청취자분들도 꽤 계신데 우리 현지인으로 훈촌에 사시면서도 활락에 따라 와스토크, 활락섬 여행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진짜 또 가까운 곳일수록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아서 아니면 아무 때든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홀씨하고 미뤄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들이 엄청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가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전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 갑니다.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호, 박영철의 노래로 호놀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산에는 청청이 풀을 싱싱 젖구요. 세상에 우리로인 풀을 청청 멋이로다. 호호 백발 염색하고 백발 수염 깎으니 오물 때 기어대 갔나 등꼬부리 허리 폈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하늘의 구름은 두리동실 구경 가고 명절에 우리로인 어화동동 춤노래세. 만복받아 장수하고 근심 걱정 머리 동방사기 그 누구냐 신선로인 젊어지네.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에루와 적구나 에루와 저하라 영화로운 로인네들 영화로운 로인네들 호놀놀이 즐겨 보세.

이번 주엔 정호원 작사, 정태산 작곡, 최성옥, 박영철의 노래 혼얼놀이 즐겨보세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0: 北京时间16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 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 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 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골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 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 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흑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 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 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 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 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아시아스키등산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되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 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3번째 시간입니다. 한옥진의 집. 종아줌마가 대문을 열어주자 배달부가 편지를 내민다.
1: 네, 잠깐만요. 편지 왔나요?
2: 네, 아무지 편지입니다.
1: 고마워요.
3: 아줌마.
1: 네.
3: 누구 편지예요?
1: 목지 거예요. 여기요.
0: 종아줌마가 울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진혜화에게 편지를 넘겨준다.
3: 아줌마, 편지 온 거 목지한테 말하지 말아요.
1: 진주임, 사전이가 편지를 자꾸 하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속이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3: 뭐가 아닌데요. 사전이가고 목지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제 겨우 해탈됐는데 또 애를 흔들리게 하면 안 돼요. 편지 말은 하지 말아요.
1: 아, 그럴게요.
0: 진혜화는 누가 벌새라 편지를 봉투째로 구겨 호주머니에 넣는다. 한편 집안에서 한병선은 한목지에게 종성의 일에 대해 해석한다.
4: 내가 알아봤다. 네 말처럼 계약서가 없으니 방법 없구나. 그리고 종성의 일도 알아봤다. 대출은 받았지만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고 그 사람을 아직 못 잡았단다. 종성이는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지만 거주지를 떠나면 안 돼. 수시로 연락해야 하니까. 아들, 훌훌 털어버리고 힘을 내라. 네가 그랬잖아. 교훈을 샀다고. 아? 아버지가 조언 하나 할게. 목전 개인 경제 발전을 제청하니까 정 안 되면 개인 회사를 차려보거라. 너라면 2, 3년이면 일어설 것 같은데.
5: 지지하시니 더 신심이 생기네요.
4: 그럼 해봐.
5: 아버지, 정말로 지지하실 거면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요.
4: 뭐?
5: 심수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4: 심수라. 꼭 외시에 가야겠냐?
5: 확실하게 독립하고 싶습니다. 여기였으면 계속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형의 압력을 받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곳은 너무 작고 사람들도 보수적이지만 심수는 달라요. 거긴 개혁 개방의 최전방이라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 그곳 생활 체험하고 싶고 내 힘으로 작업해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4: 좋다. 가거라. 젊었을 때 나가서 많이 부딪혀봐.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난 찬성이다. 가라.
0: 믿음에 찬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던 한경선은 흔쾌히 동의한다.
5: 아버지. 고맙습니다.

0: 정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며느리 소평과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다.
1: 그래, 날이 밝는 대로 떠날 테니 우리가 가면 보기를 외할머니 집에서 데려오거라. 사돈 내외도 좀 쉬게.
0: 어?
2: 집에 가서 착실하게 농사짓거라. 그렇게 그 귀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성이 그놈 귀신한테 걸려와서 돈에 환장하지 않았을 테고 이 꼴이 되지 않았을 테고.
0: 소평은 시부모의 말에 다시 서러움이 복받죠.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낀다.
3: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0: 바로 이때 열려있는 출입문 앞에 정성의 모습이 나타난다. 정성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도 몰래 자리에서 일어선다. 말없이 정성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얼굴엔 미소가 퍼진다. 한편 정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일별하고 소평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자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소평을 본 정성은 다가가 와락 껴안는다.
3: 울지마, 울지마.
4: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다고요.
3: 됐어, 됐어. 별이 아니야. 어? 나 이렇게 멀지 맞아서 울지 마.
0: 그제야 정성이 돌아온 게 실감이 나는데 소평은 종주먹으로 정성의 등을 치며 울음을 터뜨린다. 가로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강변 요보도로 선성상과 한정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선성상의 팔짱을 끼고 그의 곁에 붙어서 걷는 한정연은 그 어떤 큰 결심을 내린 듯 비상한 표정을 짓는다.
5: 나오라지 않으면 졸업하고 붕대받아요. 매일 눈피하며 연애하기 싫어요. 부모님께 우리 사이를 공개할래요.
0: 걸음을 멈추고 몽한 얼굴로 한정연을 바라보던 선성상은 갑자기 정신이 든 듯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 털더니 란간에 두 손을 얹고 한정연을 쳐다본다. 한편 긴장해 나는 선송상을 보던 한정연은 습관적으로 입을 한번 삐죽이 내밀더니 난간에 기대어 선다.
6: 정연아.
4: 응?
6: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운전기사고 넌 시위석이 딸이니 누가 봐도 우린 정말 안 어울려. 그리고
4: 그만해요. 남들이 눈? 난 그딴 거 신경 안 써요. 초학교 때 애들은 내가 오류분자 자식이라고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다들 날 왕따시켰어요. 선상 오빠가 날 챙겨주고 진심으로 아껴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몰라요. 4년 전에는 약공장에서 약병이나 씻었지만 지금은 새 시대의 대학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했든 간에 오빠는 예전에 날 제일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에요.
0: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감개 젖어 자신의 감추를 털어놓던 한정연은 슬며시 선성상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낀 채 얼굴을 선성상의 어깨에 기댄다.
4: 그니까 난 남의 시선 따위 상관 안 해요.
0: 한정연의 말에 굳어져 있던 선성상의 얼굴에 미소가 흐른다.
6: 하지만 정연아,
4: 응?
6: 현실은 현실이잖아.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진해화가 앞마당 정자에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밖으로부터 돌아온 한묵지가 그를 부르며 다가온다.
7: 어머니. 어머니, 정상의 일이 해결됐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빼냈습니다.
1: 그가 무슨 겸치로 네 돈을 받는데, 너도 참 없으면서 잘난 척은. 당장 심수에 간다면서 돈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7: 그럼 어떡해요, 남도 아닌데. 됐어요. 그 안에서 이틀이나 교육받았으면 됐습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그 집사람 못 봤습니까? 나만 보면 눈물바람입니다. 아이고, 집에 노인도 있고 애도 있는데 도울 만하면 도와야죠.
1: 농촌에 지척 있으면 정말 골치 아프다니까. 넌 왜 왔어?
0: 한묵지가 진해화의 손에 쥐어있던 잡지를 받아보며 말하는데 마침 계단을 올라오던 한정연이 멈춰서서 한묵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긴다.
5: 오빠한테 볼일 있어요.
7: 들어가자. 그 표지 인물이 엄마랑 많이 닮았습니다.
5: 그래요?
1: 정연아, 다음 주에 마선이 있어.
5: 아, 네네네, 알았어요.
1: 까먹지 말고.
0: 한정연은 진해화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한목지를 이끌고 집안 베란다에 와서 멈춰선다.
5: 오빠 봤지? 집에만 오면 자꾸 맞선 보래. 귀찮아 죽겠어.
7: 아이고. 아, 성상이랑은 어떡할 건데. 그냥 숨길 순 없잖아.
5: 그러니까 오빠가 방법을 좀 대봐. 자꾸 맞선 보라면 확 까봐.

0: 시킬 거야.
1: 정말 성상이 아니면 안 되겠어?
0: 그래요. 난 성상 오빠가 좋아요.
1: 어디가 좋은데?
0: 성실하고 착하고 나한테 잘해요. 아버지 엄마가 외양간에 갇히고 오빠는 하양하고 집에는 나 혼자였어요. 그때 그가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나를 챙겨주며 뭐나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난 내 말 잘 듣는 남자를 착했어요. 그럴 사람은 성상이밖에 없어요.
1: 맞아. 넌 거무떡을 찾아야 돼. 네 맘대로 숨을게.
0: 그래도 오빠가 날 안다니까.
1: 그래 정연아, 이 오빠는 이들을 100% 아니 200% 찬성이다. 근데 아버지 엄마 관을 넘자면 좀 힘들 거야. 특히 엄마는 온갖 구실을 대서 반대할 거다. 나와 사순이가 이혼을 했는데 너까지 이러면 부모님들은 상심이 클 거야. 아무도 뻔해. 엄마는 서로 걸맞는 집을 찾으려 할 거야.
0: 어떤 게 걸맞는데? 결혼은 내가 하는데 행복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 왜 쓸데없는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1: 아예 확 다 까밝혀. 일단 말해. 반대하면 다시 방법을 찾아. 내가 밀어줄게.
0: 오빠가 내 편이 돼주면 난 겁날 게 없어.
1: 이틀 후에 심수에 가는데 가면 한번 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0: 심수에? 나도 데리고 가.
1: 네가 거기 가서 뭐하게?
0: 아니 정말이야.
1: 정말 왜 이래? 남자들이 나돌지 개집애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내세에 있으신데 곁에서 돌봐드려야지.
0: 좋아. 그럼 오빠가 먼저 가 자리를 잡아. 집에서 나랑 성상 오빠를 반대하면 나도 갈 거야. 내 오빠니까 어찌됐든 날 받아줘야 돼.
1: 받아주긴 개뿔. 나 와도 난 몰라.
0: 아 정말이야.
1: 뭐가 정말이야?
0: 심수엔 발전 기회가 많고 난 능력 있어.
1: 어머니 아버지 우리 때문에 분통이 터지겠다요.
2: 한목지가 선송상을 이끌고 한 음식점으로 온다. 자리 잡고 앉은 한목지는 맥주부터 주문한다.
3: 어서 오세요.
1: 이쪽에 앉아. 여기 맥주 두 병소요.
3: 네.
4: 목지야, 나 운전해야 되니 술 마시면 안 돼요.
1: 자제력이 강한데 마음에 들어. 상상아. 우리 아버지 차를 몇 년 몰았지?
4: 꽤 오래됐어.
1: 앞으로도 계속 운전하려고? 직업 바꿀 생각은 없어?
4: 그건 생각 안 해봤어. 한석이께서 잘 대해주시니 계속 운전하는 게 좋았어.
1: 까놓고 말할게. 정연이와의 관계를 알아. 그한테서 들어서 오늘은 네 생각을 듣고 싶다.
4: 묵지영, 나이를 따지면 내가 형이라 부르는 게 맞소. 형님, 다 안다니까 실말을 하겠소. 그때 한석이와 진주임이 외양간에 갇혀있고 형은 농장에 내려가고 열 몇 살 되는 정연이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 난 친동생처럼 돌봐줬어. 그러다 서로 정이 들어서 연인이 됐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했어. 우린 감정 기초가 있어. 형님이 좀 전에 직업에 대해 물었지만 실말을 안 했어. 사실 난 우리의 앞날을 다 계획하고 있어. 정연이가 곧 대학을 졸업하오. 졸업하면 같이 대도시에 갈 생각이오. 이 성상이가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요. 정연이랑 함께

0: 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를 고생 안 시키겠어. 형님 걱정 마. 내 평생에 여자는 정연이밖에 없어. 내 모든 걸 바쳐서 행복하게 해주겠어.
1: 좋아, 그 태도가 마음에 든다. 내 관은 넘었어. 어머!
2: 네.
3: 한목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과 한정연의 관계를 인정해주자 선성상은 밝은 미소를 띄우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심소에 가서 새 출발을 하려고 마음먹은 한목지가 드디어 집을 떠난다. 드렁크 하나를 들고 마당을 나온 한목지는 대문 밖에 나와 걸음을 멈춘 채 집 쪽을 마주하고 서서 눈앞의 모든 걸 자신의 눈에 담아가려는 듯 도로지게 보고 나서 발걸음 넘긴다. 기차 안이다. 손으로 턱을 고이고 앉아 창밖에 시선을 돌린 한목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진심 가득히 떠나는 길이지만 기대와 더불어 걱정도 털어버릴 수 없다. 퇴근한 진혜화가 마당에서 장대 걸레를 빨고 있는 정아줌마를 보자마자 묻는다.
4: 아줌마!
5: 아, 오셨어요? 목지한테서 편지 안 왔어요?
4: 아니요.
5: 전화도 없고요.
4: 안 왔어요.
3: 바로 이때 집안으로부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진혜화는 부랴부랴 거실로 달려들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4: 어, 목지야.
6: 어?
4: 아이고, 당신이네요.
6: 아이고, 참. 아들을 좀 있어. 아, 남들도 심수사 잘 나가는데 목지라고 왜 안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오.
4: 간 지가 며칠째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죠.
7: 나 3일간
6: 회의하러 가야 돼요.
4: 네? 3일이나 회의해요?
7: 아.
4: 저, 여보, 심수 판사처 동무한테 전화해서 묵지한테 가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3: 드라마 인생 향연 7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74번째 시간입니다. 퇴근한 진혜화가 마당에서 장대 걸레를 빨고 있는 정아 두 마리를 보자마자 묻는다.
1: 아줌마!
2: 아, 오셨어요? 목재한테서 편지 안 왔어요?
1: 아니요.
2: 전화도 없고요.
1: 안 왔어요.
2: 아이도 참.
0: 바로 이때 집안으로부터 전화벨 소리가 울리자 진혜화는 부랴부랴 거실로 달려들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든다.
1: 어, 목재야! 아이고, 당신이네요.
3: 아이고, 참. 아들을 좀 있어. 아, 남들도 심수저 잘 나가는데 묵지라고 왜 안 돼요?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좀 그만하오.
1: 간 지가 며칠째인데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죠.
4: 나 3일간
3: 회의하러 가야 돼요.
1: 네? 3일이나 회의해요?
4: 아.
1: 저, 여보, 심수판사처 동무한테 전화해서 묵지한테 가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3: 아이고, 당신도 참 아들 믿으라니까. 남들 하는 거 묵지가 왜 못하겠어?
1: 네네네. 됐어요. 당신만 원칙 있고 정직하고 난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네요. 뭐야 이거. 아줌마.
5: 네.
1: 진주이. 물 한 잔 줘요.
5: 네.
0: 이때 외출복 차림의 한정연이 거실 문 앞에 나타난다.
6: 엄마.
1: 어, 너 언제 왔어? 어, 졸업 분배는 어떻게 됐어?
6: 학교에서 아직도 정식으로 공포 안 해서 학교에 있자니 마음이 뒤숭숭해서 왔어요.
1: 저, 너 내일 오후 시간 있어?
6: 너 왜요, 엄마?
1: 이리 와. 오라니까, 얼른.
6: 아, 참나.
0: 진혜화는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를 해주려는 듯 한정연을 자신의 옆에 가까이 와서 안기한다. 한정연이 못 이기는 척 곁에 와서 앉아 진혜화는 자나 깨나 걱정인 한정연의 맞선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1: 정연아, 재정국에 젊은 간부가 새로 왔어. 전에는 성룡도 비서였는데 훌륭한 사람이래. 오늘 왕 아저씨가 적극 추천했어. 내일 오후 약속 잡고 만나볼래?
6: 엄마, 왜 자꾸 그 일에 집착해요? 엄마 딸 시집 못 갈까 봐요.
1: 가당치도 않는 소리. 내 딸이 왜 시집 못 가겠어? 다 널 생각해서 그러지.
6: 싫어요, 싫어요. 안 봐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1: 보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든다니. 만나봐. 어?
6: 아니, 싫어요.
1: 대체 왜? 너 대체 왜 그래? 그동안 이려덜분 소개해줬는데 왜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니? 어쩌려고 그래?
6: 엄마, 엄마가 소개한 남자들이 하나같이 못생겨서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져요.
1: 누가 그래? 내 보기엔 다 잘생겼더구만.
6: 아유, 됐어요, 엄마. 그만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요, 네?
0: 마음속에 오직 선성상밖에 없는 한정현에겐 가정과 직업을 따져가며 사윗감을 고르는 진혜화의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한정현은 진혜화의 말이 티끌만한 여지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1: 저, 인차 밥 먹을 텐데 어디 가려고?
6: 학교에 일 있어요.
1: 에도 참, 저...
0: 정아줌마가 물거품을 들고 들어온다.
1: 물 마세요. 제가 왜 저래요? 신경 써서 대상자를 이려덜빛나 소개해줬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든대요. 실에서 싫다, 약해서 싫다, 키가 크네, 작네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자기는 뭐 그렇게 잘났대요? 내 보기엔 다 괜찮더구만. 4년 동안 대학물을 먹더니만 눈만 잔뜩 높아가지고.
7: 이젠 커서 마음대로 못해요.
1: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이 먹어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7: 네.
0: 육아니 학교다. 학교 령도가 의무실로 육아를 찾아온다.
8: 유 이사가 아래 알게 있어. 학교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로 노동규율 정당과 직원을 쓰는 제도에 관한 내용이야. 반응이 여러 번 들어왔어. 여사생이 지각을 자주 하고 또 밖에 복습반도 잘했다는데 이번 노동교율 정돈에 따라 여사생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소. 자진 차직을 하면 그나마 면목은 설 거요. 아님 해곽을 기다리든지. 잘 생각해보.
0: 갑작스러운 학교의 통보에 유가는 애써 당황한 표정을 감추며 고민에 잠긴다.
5: 다다야, 달걀 먹자.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이런 젓가락까지 먹으려고? 자, 감자채도 먹고. 아빠도 감자채를 좋아해.
0: 다다를 데리고 밥상에 마주 앉아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던 호용은 주방에 들어서는 요가를 보자 다다를 데리고 주방 문 쪽으로 가더니 문턱에 쭈그리고 앉는다.
5: 다다야, 가자. 아빠랑 모노구에 가서 먹자. 자, 밥그릇 들고. 아이고, 자, 아빠는 여기, 넌 거기 앉아. 자, 밥 먹어. 어? 할머니가 보시기. 다다가 잘 먹으면 할머니가 기뻐하셔. 그렇지. 옳지, 한입만 더.
0: 주방에 들어와 식탁에 마주 앉은

0: 왕 국장님, 앞으로 우리 정견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좀 봐주세요.
1: 진해화는 전화를 받는 한편 거실 앞에 와서선 한정연에게 자기 옆에 와서 앉으란 손신용을 한다.
0: 요즘 한석이께서 성여회하러 갔는데 돌아오시면 왕 국장님을 집에 초대할게요. 네. 네네, 알았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1: 성수화기를 놓은 진해화는 큰 시름을 놓았다는 듯 손뼉을 마주치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0: 일자리 해결했어. 지질국이다. 가면 가원 대우받는데 어때?
2: 지질국이요?
0: 응.
2: 아니, 난 분명 강한 요전에 신청했는데요.
0: 누가 거기로 하랬어? 물어도 안 보고. 안 돼. 이번엔 네 맘대로 못해. 학교 인사처에 말해서 지질국에 배치했으니까 잔말 말고 지질국으로 출근해, 알았지? 그리고 결혼 문제도 신경 좀 써. 자꾸 고르다가 언제 시집 갈 건데, 어? 열 몇이나 만나봤는데 왜 다 싫은데? 왜? 로천여로 늙어 죽을 거야? 잘 들어, 난 그 꼴을 못 본다. 예. 좀 전에 왕국장이 그러는데 그 단위에 올해 북경대학 연구생이 온대. 조건이 좋다면서 내일 사진을 보여주겠대. 내가 봐서 마음에 들면 너한테 소개할게. 둘이 한 단에 출근하면 좋지. 사업도 그렇고 생활상에도 편리하고.
2: 아, 그만해요 엄마. 소개해봤자 맨날 똑같은 사람이지 뭐.
0: 똑같다니. 열 몇 명이잖아.
2: 다 내 스타일 아니에요.
0: 어떤 게 네 스타일인데?
2: 봐봐요,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애 늙은이처럼 입만 열면 막수주의니 뭐니 하면서 집분배 아니면 급별에나 눈독 들이고. 기관의 사람들 제일 싫어요. 실속이 하나도 없어.
0: 어이구, 누가 할 소리. 누군 뭐 네가 좋아 죽겠대? 왜 실속이 없는데? 어? 급별을 바라는 게 뭐가 나쁜데? 그럼 넌 평생 일반 과원이랑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너 같아야 속되지 않는 거야? 잘난 척은 잘 들어, 한정현. 일은 네 맘대로 못해. 앞으로 맞선 보는 태도를 똑바로 해. 잘 들어, 한정현.
2: 네네네, 엄마 손 들었어요. 누구도 안 만나요. 그러니
0: 어디가 누구... 어디가 거기 딱 서. 한정현, 누구 맘대로 가. 이리 와서 앉아.
2: 너 뭐야?
0: 뭐 하는 짓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한정연,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니?
1: 눈치를 살피며 따져묻는 진해화의 말에 한정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연다.
0: 말해, 있어 없어?
2: 네, 맞아요. 남자친구 있어요.
0: 정말? 누군데?
2: 선 씨요.
0: 선 씨? 어, 시위 제목과 부과장 그 선 씨? 어머, 그 청년도 사람 괜찮지. 평소에 말수적고 어리석해 보이던데. 아니, 너희들 어떻게 만났어? 언제부터 사귀었어? 어? 말해봐, 사귄 지 얼마나 됐어?
2: 그만해요 엄마, 그 사람 아니에요.
0: 그럼 누군데?
2: 선성상, 아버지 기사요.
1: 선성상이란 말이 진해화의 표정이 바로 굳어진다.
0: 뭐라고? 이건 말도 안 돼.
2: 왜 말이 안 돼요? 사귄 지 몇 년 됐어요. 약속까지 했어요. 내가 졸업하면 결혼하기로. 엄마 아버지는 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맨날 남자를 소개하지도 말고요. 네?
0: 정연아, 너 엄마 말 잘 들어봐. 우리한테는 딸이라고는 너밖에 없어. 넌 나랑 네 아버지의 귀한 딸이라고. 알아, 네가 어려서 고생 많이 하고 우리가 널 많이 챙겨주지 못한 거. 근데 우린 너를 많이 사랑해. 정연아, 너 봐봐, 오빠는 장애인에다가 혼인도 불행하잖아. 그러니까 너라도 좋은 신랑감 만났으면 좋겠어.

0: 성상이를 없인 보는 게 아니고 기사라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어쩜 이럴 수가.
1: 왜 못 받아들여요? 운전기사가 어때서요? 아니 어릴 때부터 일에는 귀천이 없고 직업에 위아래가 없다고 교육했잖아요. 근데 왜요? 지금은 기사지만 결혼해서 둘이 함께 분투하면 되는 거죠. 성상이 됨됨이와 능력이면 얼마든지 출세할 거예요. 난 신심 있어요.
0: 정연아, 나와 네 아버지는 그리고 이 집안을 위하지 않아도 좋은데 너 자신과 성상 남다른 생각해야지, 안 그래? 기사인 거가 어떻게 여태 네 아버지 기사였는데 어떻게 우리 식구로 같이 살 수 있고 서로 어떻게 편하게 지내니?
1: 엄마, 알려줄게요. 결혼은 둘이 사는 거니까 더는 엄마 감수 따위 같은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네?
0: 정연아, 엄마는 네 말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얼른 학교 가서 수석을 하고 지질국으로 출근해. 성상이도 예전처럼 네 아버지 차를 몰고 아버지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 더 이상 성상이를 만나지 마.
1: 엄마 말해줄게요. 우린 안 헤어져요.
2: 말을 마친 한정연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간다. 진해화는 갑작스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한동안 굳은 듯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푸른 가로수가 질비하게 늘어선 아스팔트 길로 한경선의 검은 승용차가 달리고 있다. 차 안에는 한경선이 아닌 진해화가 앉아있다. 핸들을 잡은 선성상이 진해화에게 묻는다.
3: 진주임, 어디로 모실까요?
0: 조용한 곳으로 가오. 자네랑 할 말 있어.
3: 예.
2: 한참을 달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준 선성상은 진해화를 따라 차에서 내린다.
0: 성상이, 정연이한테 들었어. 두 사람 관계를.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오. 어려서 고생도 많이 하고 천대도 많이 받았어. 우리한텐 금쪽 같은 자식이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오. 정연이가 천대받고 고생할 때 자네가 곁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건 고맙소. 헌데 성상이, 혼인은 한 사람의 일생이 걸린 일이라서 별개의 문제요.
3: 진주임, 뜻은 알만합니다. 우리 둘의 일은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0: 그럼 자네 생각을 말해보.
3: 모르시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전 정연이한테 진심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뒤처지긴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정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0: 자네가 진심인 것도 알고 좋은 정년인 것도. 헌데 성상이, 무엇을 어떻게 걔를 행복하게 해주고 평생 잘해줄 거요? 정년이는 우리 같은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두 사람은 인생관과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르고 생활습관까지도 다를 거요. 현재만 봐도 정연이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랑 견식을 자네는 아? 나와 한석이도 아마 모를 거요. 부모의 자격으로 책임감으로 자녀와 정연이를 일깨워주는 거요. 난 반대요. 한석이도 마찬가지고.
3: 진주임, 부모인 진주임과 한석이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와 정연들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 주세요. 정연이랑 안 헤어질 겁니다.
2: 한정연과 다름없는 선송상의 드팀없는 태도에 진해관은 말없이 마주잡은 도선의 힘을 주며 치솟는 격보를 가까스로 억제한다. 심소시 모처럼 오전국을 찾은 한목진은 집으로 전화를 건다.
0: 여보세요?
4: 예, 어머니. 저 목지입니다.
0: 목지? 정말 목지 맞아?
2: 드라마 인생향연 7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각지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서늘한 여름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흑룡강 특유의 청량함과 낭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성은 서늘한 기후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최고의 피서 관광지로 재차 부상했습니다. 각 도시에서 할빈으로 향하는 항공편 탑승률은 평균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편 동정여행 플랫폼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특별 관광열차 예약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입추절기가 지난 뒤 전국 다수 지역에 폭염이 지속되면서 우리성은 여전히 관광객들의 주된 피서 여행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외 관광시설에는 안개 분무 시스템을 가동해 서늘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은 항온 설비로 극지 빙원의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북극곰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몰입감 높은 흰고래 공연도 감상할 수 있어 서늘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춘 구봉산 양심곡 부두에는 많은 관광객이 성안령 산간 지역을 찾아 새롭게 조성된 래프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경 소도시 요하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수려한 경관과 새롭게 보강된 캠핑 시설이 캠핑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며 강변에서의 여유로운 피서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관광강국 건설 15차 5개년 계획에서 할빈을 관광 허브 도시이자 입경 관광 중점 육성 도시로 지정하면서 얼음 도시 문화 관광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국가적 위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발전 과제이자 기회로 할빈은 국내외 관광 시장을 잇는 교두보로서 특색 있는 고품질 성장을 위해 새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올여름 할빈은 유달리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화강변의 시원한 바람, 태양도의 울창한 숲, 주앙대가의 인파, 빙설대색의 국제 맥주축제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2개국 주요 언론 기자와 인플루언서들이 할빈을 찾아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혁신 역량을 취재했고 동북 슈퍼리그 스포츠 대회는 성황을 이루며 도시 활력을 더했습니다. 아시아 15개국 올림픽위원회 선수 코치 50여 명이 참여한 피겨 훈련 캠프는 국제적인 빙상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할빈은 또 중국 10대 피서 명소를 비롯해 각종 여름 관광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피서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앙대가의 유서 깊은 건축과 그늘 아래 걷는 마, 중화 바로크 거리의 복고 풍미, 남강구 화원가의 러시아풍 주택구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의 역사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할빈 빙설대세계 단진의 맥주축제는 만석을 이뤘고 신규 공연 만남 할빈, 할빈 아이스쇼는 사계절 빙설의 낭만을 선사했으며 캠핑장에서는 여유로운 휴식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동북 슈퍼리그 축구대회는 관람과 주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문화관광시장에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경기를 보러 온 외지 팬들이 할빈의 청량한 날씨와 이국적 정취에 매료돼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형성됐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곽진정 제1부회장은 할빈은 아시아 최고의 빙상 환경을 갖췄고 여름철 훈련 교류를 통해 남방 국가들에게 북방 도시의 매력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할빈은 올 상반기 입경 관광 인기 도시 톱 20에 이름을 올리며 동북 지역 외국인 관광객 최대 선호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문화 및 관광부는 관광 강국 건설 제15차 5개년 계획을 정식 발표해 빙설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빙설 관광 산업의 협력 발전을 촉진하고 흥룡강 야부리 등지가 고품질 빙설 휴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빙설 관광지가 한계절 운영 방식에서 사계절 운영 체계로 확장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야부리는 국가급 관광휴양지, 국가 스포츠 관광시범기지, 국가급 스키 관광휴양지이자 전국 최초

고품질 야외활동 관광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희소한 양질의 빙설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눈이 내리는 기간은 연 170일에 달하고 전문 스키 운영 기간도 약 160일에 이릅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 최적의 스키 시즌이 형성됩니다. 우수한 설질 덕분에 전문 경기 선수, 일반 스키 동호인, 청소년 수학 여행 단체를 비롯해 모두 각자의 수준에 맞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표준화된 56갈래 스키 슬로프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두 곳의 OS급 스키장에서는 스키판이 눈 위에서 질주하며 마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국제 경기 유치를 동력으로 야부리는 빙설 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야부리에서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 아시아 스키 등산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대회를 개최했으며 자체 브랜드 행사인 스키 축제, 스키장 개장식, 이과규 챌린지 대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포럼 연례회의도 상시 개최해 각종 경기와 행사를 통해 겨울철 소비 사슬을 연장했습니다. 2025에서 2026 스키 시즌 기간 야부리를 찾은 총 관광객 수는 139만 2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9%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한 스키 시즌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빙설 관광 앞자리를 차지해 겨울 빙설 관광 분야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겨울의 야부리가 빙설의 왕국이라면 여름의 야부리는 건강 양생의 낙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역 산림 피복률이 96%에 달하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섭씨도로 천연 과수원으로 불립니다. 야부리 관리위원회는 산악 건강 양생 문화 관광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봄 여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올여름 휴양지의 각종 관광 서비스가 전면 개선되며 관광객으로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산림 온천구역에서는 관광객이 설레늄 성분이 풍부한 온천에 몸을 담그고 온천의 효능을 누리거나 온천 주변 녹지의 산책로를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의 평온함을 체험했습니다. 겨울에는 서울원을 감상하고 온천을 즐기며 여름에는 산림에서 함께 고요함을 만끽한다는 사계절 양생 체험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부리가 한 계절만 운영해오던 데로부터 사계절 균형 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축해온 덕분입니다. 현재 야부리에는 목재로 구축한 등산로 20km, 산악자전거 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숙박시설 26곳을 갖춰 총 숙박 침대 수 5천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등 레저 시설도 완비됐으며 숙식, 관광, 쇼핑, 오락에 이르는 전방위 관광산업사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 여행, 단체 관광을 비롯해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간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98번째 시간입니다. 산자는 고개를 숙이고 동요하더니 떠듬떠듬 말했다.
1: 되긴 되지만 난 두려워. 수연이 팔로곤이 성을 치면 정말 날 잘 보호해줘야 돼.
2: 그건 마음 놓아요. 길만 잘 되면 언니의 공로를 등록해주겠어요. 내가 언니를 아무리 없게 보송해주고요.
0: 수연이는 그를 고무해 주고 나서 말마디에 힘주어 으름장을 놓았다.
2: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혼인 절대 내색을 하지 말고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방도를 털어놔야 돼요. 만일 우리를 고발하면 팔로군이 성 안에 들어올 때 혼인 어디 뛰겠어요?
0: 이모가 참지 못하고 뛰어들어와서 딸을 붙들고 울며 말했다.
3: 산자야, 넌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내 이모와 동생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고 있냐. 죽음도 무릅쓰고 우리를 보호하러 왔다. 우리는 너를이다. 너는 절대로 외놈 편에 서서는 안 된다. 알았냐?
0: 산자도 울었다. 한참 후 시원하게 대답했다. 산자가 떠나간 후 어머니와 수연의 가슴은 쿵쿵 녹디기만 하였다. 이튿날 아침에 산자는 다츠 부미의 도장이 찍혀있는 편지 종이를 8장 가져왔다. 어머니는 대견하여 그를 꼭 끌어안았다. 점심때에 독송이가 공강자와 자신이 정찰한 정보를 보내왔다. 어머니와 딸은 갈라져야 했다. 한 사람은 남아서 독성이와 이제 성 안에 들어오는 사복대원들을 접선시켜줘야 했다. 수연이는 어머니를 보내려고 하였으나 어머니는 기어코 딸 보고 가라고 했다. 어머니는 수연이가 걸음이 빠르기에 조금이라도 일찍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부대도 미리 준비를 다그칠 수 있고 수연이 또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수연이는 몸도 좋지 못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길에 나선다는 것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재당부하고 떠나갔다. 저녁, 초여름의 저녁이었다. 갑작스레 찬바람이 넓은 광야를 윙윙 줄다름치며 뽀얗게 흙먼지를 휘감아 올린다. 제비들은 바람에 날개죽지를 기웃뚱거리고 새들도 갈팡질팡 해덤빈다. 해가 지기도 전에 하늘은 무섭게 흐렸다. 여기저기 널려있던 조각구름들이 나는 듯이 새까맣게 몰려든다. 먼 곳에서 우레소리가 우르릉우르릉 들려왔다. 덕강이는 사복을 한 대원들을 데리고 외놈 대대장의 도장이 찍혀있는 통행증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왔다. 저녁을 먹고 있던 수연의 사촌 올케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섰다.
4: 자넨 밥이나 먹게. 내 나가보지.
0: 어머니는 그를 눌러앉히고 밖으로 나왔다. 날이 어두워서 얼굴도 똑똑히 가려볼 수 없었으나 눈길을 마주친 어머니와 아들은 대뜸 서로 알아보았다.
5: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1: 오냐, 자, 어서 들어가 숨이나 돌리거라.
5: 아니, 어머니.
0: 덕강이는 나직이 여쭈었다.
5: 아니지 맙시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 세상일 텐데 그때 다시 이모 보러 오면 되잖아요. 어머니, 덕송 형님은 어디 있어요?
1: 그러셨구나.
0: 어머니도 말소리를 낮추었다.
4: 그들은 복적 왕부잣집 마구간 담벽 밖에서 널 기다리고 있다. 얼른 가보거라.
5: 어머니, 어머니는 꼼짝 말고 집안에 있어야 해요. 싸움할 때는 총알이 빗발치듯 하거든요. 밖에 나오면 안 돼요.
0: 덕강이는 재삼당부하고 돌아서 나갔다.
4: 얘야.
5: 예?
0: 어머니는 급히 그를 불러세웠다.
4: 이 예민은 이롭다만 너희들은 조심해야 한다. 그래, 어디 가 있으려니?
5: 어머니, 우리는 동문역 독창료원에 숨어있어요. 걱정 말아요.
0: 어머니는 어둠 속에 사라지는 아들의 그림자를 이윽도록 지켜보다가 문을 가볍게 닫았다.

0: 덕강이가 약속한 곳에 이르러 보니 덕성이와 공강자는 벌써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덕강이에게 동서 성문의 지형과 놈들의 화력 배치 정령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덕강이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목소리를 낮추어 입을 열었다.
1: 부대는 이미 이 성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우리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어. 동무들은 이제 돌아가서 놈들의 의심을 사지 않게 침착히 행동해요. 전투가 시작되면 제각기 적당한 곳을 찾아 부대가 성 안에 공격해 들어올 때까지 몸을 피어.
2: 아자, 저 동무들은 어디 들어서?
0: 공강자가 물었다.
1: 우리는?
0: 덕강이는 알려주려다가 현식이 우리는 응당 일정한 선을 긋고 이런 사람들을 믿어줘야 하오 라고 하던 우사령원의 말이 언뜻 머리에 떠올라 잠깐 입을 다물고 생각을 돌이킨 후 고쳐 대답하였다.
1: 우리는 모두 갈라져 있어. 동무들은 자기의 행동을 주의하면 돼요.
0: 공강자는 돌아갔다. 덕강이는 그제야 덕송이의 손을 꼭 잡으며 그의 귓전에 입을 대고 속삭이었다.
1: 고장동지, 내가 데려온 조는 복창령원에 들고 리반장네는 서문 옆 문덕령원에 숨었으니 급한 일이 생기면 알려줘요. 밤에 경각성을 높여야 해요. 내일이 바로 승리의 날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무거운 우레소리는 첩첩이 쌓인 구름을 찢어버리고 그 속에서 뛰쳐나오려는 듯 점점 가까워졌다. 눈부신 번개가 번쩍하고 지나가면 그 뒤를 쫓아 꽈르릉 하고 큰 천둥이 터지며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고 대지를 흔들어 놓는다. 광풍은 기승을 부리고 폭우는 억수로 퍼붓는다. 묵직한 빗줄기가 사정없이 내리꽂혔다. 삽시간에 온 성안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부대는 성벽 주위의 엄폐호에 엎드려 있었다. 전사들은 모두 옷을 벗어서 탄약과 무기를 덮었다. 빗물은 그들의 검실검실하고 단단한 몸을 타고 냇물처럼 줄줄 흘러내렸다. 비록 초여름이었으나 북방에 비 내리는 밤 추위에 그들은 몸이 우들우들 떨렸다. 구 당일석이 강영천이 인솔한 여러 마을의 담가대는 거의 전사들의 수만큼이나 많았다.

0: 하려고 하였으나 그 누구도 들을려마지 않았다. 실은 이니 자신도 돌아서자니 두 다리가 천근 무게나 되어 한 걸음도 물러서기 싫었다. 해방의 려명을 앞둔 전투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었다. 갑자기 전사들의 뒤에서 철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왔다. 진지를 돌아보고 있던 원견장과 지도원이 번개빛에 바라보니 부녀자들이 무엇인가를 이고 지고 첨벅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부녀 구국회와 청년 부녀대가 밥을 날라온 것이었다. 그들의 모양이야말로 참으로 과관이었다. 모두가 겉옷을 벗어 밥그릇과 물통을 덮다 나니 비에 속옷이 흠뻑 젖어 몸에 착 붙었고 머리칼도 얼굴에 찹찹이 달라붙었다. 신을 진창에 빠져버리고 맨발로 온 사람, 넘어져서 흙투성이 된 사람, 모두가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도착하기 바쁘게 그릇과 젓가락을 나누어 주고는 음식들을 꺼냈다. 어떤 전사들은 미처 용문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김이 문문 나는 고기만두가 손에 들려져 있었다. 전사들은 감격의 마음을 안고 빗물이 섞인 따끈한 음식을 맛스럽게 먹었다. 쩝쩝 입 다시는 소리를 듣는 부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던가. 원동에는 제일 작은 처녀애인 수사를 보고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1: 동부, 고만우리 동생, 감사.
2: 아니, 왕련장이지요.
0: 수사는 기뻐서 부르짖으면서 손에 든 꽃묶음을 흔들었다. 월계화, 한바꽃, 그리고 방금 길가에서 꺾은 쓴바귀 꽃이었다. 원동에는 또 누가 자기 다리를 끌어안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숙여 자세히 보았다.
1: 어? 덕연이? 내가 어떻게 왔니?
3: 왕련장 형님, 저도 왔어요. 우리 집 식구가 다 왔는데요, 뭐. 그 누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위생계를 더우러 가고 아버지도 담가대에 나왔는데 내가 못하러 집에 남겠어요. 그래서 나도 둘째 누나를 따라왔죠, 뭐.
0: 덕견이는 어머니가 보고 싶은지 그리움이 가득 찬 눈길을 캄캄한 도수성 웃 하늘에 던졌다.
3: 엄마와 형은 아직 저 안에 있어요. 내일은 엄마 생일이에요. 그래서 누나는 꽃을 꺾어 왔죠. 우린 이제 날이 새면 엄마에게 꽃을 드릴래요. 참,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만요.
0: 여기는 성안. 이리떼가 욱실거리는 성안이었다. 위에놈 대대장 다츠부미는 공강자가 돌아온 데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자기의 명령을 언제나 고분고분 수행하고 일본군에 대해서도 각별한 존경과 정성을 보여준 공강자가 그의 머릿속에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무, 더욱이 요즘의 긴장한 정세로 하여 가지게 된 특별한 경계심은 그로하여금 공강자가 돌아온 데 대하여 얼마간 주의를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는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간첩대 대장 학삼에게 공강자를 감시할 과업을 맡겼다. 간첩대 대장 학삼은 매우 잔악하고 교활한 놈이었다. 이놈은 왕간장에서 수연이 두 자매가 죽여버린 괴력군 반장인 동생이 근거지 터벌에 가서 죽은 후부터 발로

0: 군을 더욱 뼈에 사무치게 증오하였다. 군강자가 돌아오자 학삼놈은 그가 제 동생을 잘 돌봐주지 못했다고 몹시 눈에 거슬려 하며 늘 무슨 건덕지라도 잡아 혼쌀내 주려고 벼르고 있었다. 따츠부미의 지시에 학삼은 구미가 부쩍 동했다. 그는 군강자의 행동을 엄밀히 감시하였다. 그러나 학삼이 어떤 위인인지를 잘 아는 군강자는 늘 그를 몰리하였고 만나서도 말을 매우 조심하였다. 학삼은 군강자를 여러 번이나 술상으로 끌었으나 그때마다 군강자는 딱 잡아떼고 응하지 않았다. 학삼은 군강자의 조심스러운 행동이 더욱더 의심스러웠으나 일본 사람들의 안중에 있는 군강자를 이렇다 할 구실도 없이 거꾸로 뜯을 수는 없었다. 몇 달 전에 학삼은 육아성을 가진 자기 부하가 자그마한 상점 주인의 녀편네와 사통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다지 밉지 않게 생긴 상점 주인의 녀편네 얼굴에 눈독을 들인 학삼놈은 상점 주인에게 반로군과 내통한다는 죄를 들시어 없애치우고 상점 재산과 그 녀편네를 손안에 넣었다. 물론 그 부하놈도 다시는 그 여자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였다. 학삼은 그자가 앙심을 품을까봐 부소대장으로 승급시켜주었다. 바로 이날 저녁 여기저기 싸다니다가 아편을 한 모금 빨려고 진문을 들어서던 학삼놈은 그 부소대장이 문 앞을 지나는 것을 보았다.
1: 발러군과 절천지 원수인 이 녀석이 공강자와 이영재를 묶고 있지.
0: 이런 생각이 언뜻 머리에 떠오른 그는 그놈을 불러세웠다.
1: 여보 서대장, 좀 들어와 앉았다 가게.

0: 드라마 숨바귀꽃 9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8: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